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5번 A장조 쾌일 작품 번호 219 터키시 중에서 3악장 론도 템포 디미뉴에토 기돈 크레마의 바이올린 니콜라우스 아르논크루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가정음악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10으로 보내주세요. 콩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무료고요. 사연 신청곡이 당일 방송은 어렵지만 가급적 빠른 주말에 선곡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그리고 문자로 사연 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습니다. 아, 좀 힘풀자 제가 오프닝 여는 말에서 드렸는데 이런 곡들과 함께하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쇼스타코비치, 더 겟플라이 등의 중에서 로망스, 제닌 얀센의 바이올린이고요. 메리 워즈워스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이어서 졸탄 코다이, 로망스 리릭, 게르게이 데비츠 첼로, 마리아 코발스키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조탄 코다이의 로망스 리릭이었습니다. 게르게이 데비치의 첼로, 마리아 코발스키의 피아노 연주였어요. 앞서 들으신 곡 쇼스타코비치의 The Gadfly 등의 작품 97A 중에서 로망스였습니다. 제닌 얀센의 바이올린, 베리 워즈워스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스크리아빈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피아노 소나타 F샵 장조 작품 30, 두 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소나타인데요. 첫 번째 악장은 느리게 안단테고요. 두 번째 악장 빠릅니다. 프레스티시모 몰란도예요. 몰란도는 극 도로 빠르게 날아오르듯이 뭐 이런, 그래서 1, 2악장에 아주 대조적인 그런 온도차가 있는 스크리아빈 중기 걸작입니다. 연주에는 러시아 1980년생입니다. 러시아 출생이고요. 97년부터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브게니 수드빈이라는 피아니스트인데요. 아주 개성 강한 스튜디오 녹음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예브게니 수드빈의 연주로 스크리아빈의 피아노 소나타 F샵 장조 감상하시겠습니다.

이런 주말에는 늘 가던 맛집, 밥집, 단골집도 좋지만 새로 가보는 그런 집 가면 기분 전환되잖아요. 그런 곡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크리아비는 좀 낯선데 좋은데? 라흐마니노프는 역시 이 맛이야. 이런 기분 아니셨는지. 처음 들으셨던 곡 스크리아빈의 피아노 소나타 F샵 장조 작품 30 안단테 1악장이었고요. 2악장 프레스티시모 몰란도 아주 날아오르듯이 빠르게 2악장 구성의 곡이었습니다. 피아니스트 예브게니 수드빈의 연주였고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작품 18 1악장 모데라토 카티아 부니아투슈빌리의 피아노, 바브 예르비가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십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클래식 음악사에서 이번 주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 간단히 짚어보고 관련된 음악을 들어보는 달력 속의 클래식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주 후반부예요.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있었던 일들 알아봅니다.

1864년 6월 11일 독일 후기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음악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태어났습니다. 미넨 궁정악단 수석 호른 주자였던 아버지 프란츠 슈트라우스와 맥주 사업을 하는 가문의 요제핀 푸쇼어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풍요롭게 자랐고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음악가가 됐습니다. 6월 12일은 20세기 현대음악의 거장 제르지 리게티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혁신적인 음향과 실험적인 시도로 20세기 음악을 주도했던 리게티. 2006년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올해로 타계 20주기를 맞았습니다. 1855년 6월 12일에는 베르디 오페라 시칠리아 섬의 저녁 기도가 초연됐습니다. 파리 만국 박람회를 앞두고 파리 오페라 극장의 위촉을 받은 이 작품은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공연됐고요. 극적이고 웅장한 서사를 지닌 오페라로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10년 6월 14일에는 독일의 지휘자 루돌프 캠페가 태어났습니다. 19살에 라이프치히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 오보의 수석으로 발탁된 캠페는 이후 지휘자로 전향해 드레스덴필, 뮌헨필, 로열필 등을 이끌면서 절제와 완벽을 추구하는 오케스트라 조련사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전해드린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세 곡 감상하시겠습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내일, 모르겐, 소프라노 엘리자벳 슈바르츠코프의 음성, 글렌 골드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루돌프 캠페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연주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도입부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베르디의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 중에서 서곡 들으실 텐데요. 이 서곡만 따로 자주 연주될 만큼 베르디의 손꼽히는 걸작으로 평가받는 그런 곡입니다.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카 델라 스칼라의 연주입니다.

주세페 베르디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 서곡을 들으셨습니다.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스칼라 극장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두 곡 모두 리하르테 슈트라우스의 곡이었네요. 모르겐 내일이었는데요. 소프라노 엘리자벳 슈바츠코프의 음성, 글렌 굴드의 피아노였습니다. 글렌 굴드가 이 곡을 연주할 때 허밍을 할 것인가 열심히 들어봤는데 허밍이 거의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도입부 루돌프 캠페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다츠 카펠레의 연주로 들으셨어요.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지가 시인 It's Wonderful 뮤지컬 Funny Face 중에서는 그 곡 소프라노 바바라 핸드릭스의 음성이었습니다. 길드 오브 스트링스 재즈 피아니스트 조프리 키즈 트리오가 함께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바트 하워드의 Fly Me to the Moon 이었어요. 소프라노 히블라 게르츠마바 의 음성이었고 트리오 다니엘 크레이머의 연주였는데요. 이 소프라노 히블라 게르츠마바의 음성이 진짜 두성이란 이런 것이다 이런 보여주는 표본처럼 아 이렇게 노래하다가는 정말 달까지 날아오르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시원하고 가벼운 고음을 들었습니다. 가정음악 일요일 2부 이렇게 문을 열었어요.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 샵9310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예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콩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사연 신청곡이 당일 방송은 어려워도 가급적 빠른 주말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말러 교향곡 5번 4악장 아다지에토인데요. 특별한 버전입니다. 바이올린 협주곡처럼 편곡한 버전이에요. 바이올리니스트 에스더 유와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인데요. 에스더 유는 2010년도에 당시 16살의 나이로 시벨리우스 콩쿠르에서 3위로 최연소 입상 기록을 세워서 아주 화제를 모았었던 연주자죠. 최근 도이체 그라모폰에서 네 번째 음반 러브 심포지엄을 발매했고 또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 한국계 연주자로는 처음으로 영국 왕립음대 교수로 발탁되기도 했죠. 에스더 유의 바이올린 롱 유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구스타프 말러 교향곡 5번 가운데 4악장 아다지에토를 바이올린 협주곡 버전으로 들으셨습니다. 에스더 유의 바이올린, 롱 유가 지휘한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에마뉘엘 샤브리에의 10개의 회화적 소품 중에서 감상하시겠습니다. 두 곡 들으실 텐데요. 페유 델빔 앨범의 작은 조각, 그리고 당스 빌라주아즈 시골 춤입니다. 트럼펫과 피아노가 연주하는데요. 조나탄 프리먼 애투드의 트럼펫, 다니엘 벤 피나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에마뉘엘 샤브리에의 10개 회화적 소품이었습니다. 페유 달빔 앨범의 작은 조각 그리고 시골춤 댄스 빌라주아즈 이렇게 두 곡이었어요. 트럼펫과 피아노 연주라고 하더니 이 앨범의 작은 조각 언제 트럼펫 나오나 기다리셨죠? 그 곡은 피아노로만 아주 잔잔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시골춤은 아주 신나게 트럼펫이 거들었습니다. 트럼펫의 조나단 프리만 애투드였고요. 피아노의 다니엘 벤 피나르였어요. 이번엔 생상스 교향곡 3번 C단조 작품 78 오르간 중에서 2악장 듣겠습니다. 알레그로 모데라토, 프레스토, 마에스토조 알레그로, 오르간의 피터 허포드, 샤를 디트아가 지휘하는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까뮤 생상스 교향곡 3번 C단조 작품 78 오르간 중에서 2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프레스토, 마에스토조 알레그로, 오르간의 피터 허포드, 샤를 뒤따 같이 위하는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정음악 일요일 아침에는 역사 속에 숨겨진 음악과 음악가들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히든 클래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하프 음악의 지평을 넓힌 20세기 음악가 마르셀 그랑자니의 하이든 주제에 의한 판타지를 만나보시죠.

1938년에 미국 줄리어드 음악원에서는 하프 전공을 개설했습니다. 당시 그보다 앞서 커티스 음악원에서는 이미 세계적인 하피스트 카를로스 살제도 교수를 영입하고 하프 전공생들을 모집하고 있었어요. 그에 못지않은 뛰어난 교수가 필요했던 줄리어드 음악원에서는 망설임 없이 프랑스 출신의 하프 연주자를 초빙했는데 그가 바로 오늘 만나보실 마르셀 그랑자니였습니다. 1891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그랑자니, 9살에 파리 음악원에 입학한 하프 신동이었죠. 10대 시절부터 뛰어난 하프 연주 실력으로 주목받았던 그는 1924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 에이올리안 홀에서 연주했고요. 프랑스에 설립된 퐁텐블루 미국 음악원 교수를 맡아서 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인연을 맺은 그랑자니는 1936년 2차 대전의 혼란과 불안을 피해서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그리고 2년 후인 1938년 줄리어드 음대 초대 하프 교수가 된 거죠. 미국의 하프 음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는 학생들을 열정적으로 지도하는 건 물론이고 다양한 하프 음악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1958년에 완성된 하이든 주제에 의한 판타지이죠. 하이든의 교향곡 53번 제곡 2악장 선율을 주제로 한 5개의 변주곡입니다. 하이든 특유의 밝고 우아한 선율에 하프 음색이 더해지면서 각 변주마다 하프로 구사할 수 있는 다양한 기교가 등장합니다. 화려한 글리산도, 아르페지오, 스케일을 통해서 매끄럽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반음계를 연주하기 위해 페달을 민첩하게 바꿔야 하는 이 곡, 까다롭고 섬세한 기교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곡은 오늘날 하프를 공부하는 학생들과 연주자들이 자주 연주하고 분석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현대 하프 교육의 기틀을 마련한 음악가 마르셀 그랑자니가 작곡한 하이든 주제에 의한 판타지, 방송에서 자주 들을 수 없었던 이 곡을 오늘 히든 클래식에서 만나보세요.

마르셀 그랑자니의 하이든 주제에 의한 환상곡 작품 31, 하피스트 마르지 단나 주이스의 연주였습니다. 하프 연주 한 곡 더 듣겠습니다. 프랑스와 아드리앙 부알드웨이의 하프 협주곡 세장조 작품 82 중에서 3악장 론도 알레그로 아지타토입니다. 자비드 메스트레의 하프이고요. 리 샤오치아가 지휘하는 슈타츠 오케스터 라이니쉬 필하모니의 연주 남기면서 먼저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동우, 작가 정주은, 전 신윤주였어요.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작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작가란 그리고 아마도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의 자산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 굴욕과 불행, 부끄러움마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재료이며 우리는 그것들로 자신의 예술을 빚어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를 조금 더 깊게 만든 순간들은 늘 밝고 순조로운 것들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넘어졌던 기억, 말하지 못했던 후회, 견뎌야 했던 시간들까지도 언젠가는 한 사람의 표정과 목소리를 이루는 고유한 결이 되곤 하지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조금은 다른 눈으로 바라보며 힘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슈만의 헌정, 위트몽, 오늘 테너 최승원의 노래, 데니스 햄레히의 피아노 연주로 첫 곡으로 감상해 보았습니다. 지금 내게 또 나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종종 있곤 하지요. 모두 다 아름답고 고귀한 인생의 결을 빚고 있다 믿으면서 일요일 오전 문을 열어봅니다. 6월 14일 일요일 KBS 음악실 시작했고요. 인터넷 콩, 모바일 콩 참여는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음악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글 남겨주시는 건 무료입니다. 계속해서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중에서 3악장 론도 비바체 들어보시죠. 윤홍천의 피아노, 프리데만 릴레가 지휘하는 뉘른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중에서 3악장 론도 비바체, 윤홍천의 피아노, 프리데만 릴레가 지휘하는 뉘른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음악가와 음반 사이의 숨은 길을 찾아보는 일요일 코너 꼬리물기 클래식. 오늘도 매력적인 두 음악가의 이중주로 꼬리물고 이어갑니다. 지난주에는 K-목관의 대표 주자들인 플루티스트 조성현과 오보이스트 함경의 바흐 음반을 감상했죠. 오늘은 함경과 피아니스트 손여름의 음반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함경의 첫 해외 음반 타보 만나보시죠.

핀란드 방송교향악단 종신수석으로 활약 중인 오보이스트 함경은 뛰어난 연주 실력과 함께 독창적인 프로그래밍 감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동시대 작곡가들의 작품을 발굴하고 관객들에게 소개하는 데 꾸준히 힘써왔죠. 2020년에 발매한 그의 첫 해외 음반 타보에서도 새로운 레퍼토리를 향한 함경의 책임감과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앨범 제목인 타보는 필리핀 비사야어로 사람을 뜻하는데요. 음악은 지극히 개인적인 동시에 인간의 본성과 사회 전체를 그려낸다라는 함경의 생각을 담아낸 단어라고 합니다. 음반은 20세기 그리스를 대표하는 작곡가 니코스 스칼코타스의 솔로 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콘체르티노로 시작하는데요. 밝고 경쾌한 색채와 민속적인 리듬 속에서 오보에의 재치와 생명력이 돋보이는 작품이지요. 또 멜랑콜리한 정서와 유머가 공존하는 핸데미트 오보에 소나타와 비디오 게임을 연상시키는 듯한 빠른 전개와 역동적인 에너지가 인상적인 미국 작곡가 앤드루 노먼의 작품, 그리고 핀란드를 대표하는 지휘자이자 작곡가 에사페카 살로넨의 세컨드 미팅 등이 수록됐습니다. 낯선 작품들이지만 귀를 기울이다 보면 시대와 마주했던 작곡가들의 고민, 또 20세기 이후 음악이 걸어온 변화의 흔적이 느껴지는데요. 뛰어난 기교와 섬세한 감각을 갖춘 피아니스트 손여름이 함경과 함께 절묘한 앙상블을 들려줍니다. 그럼 꼬리물기 클래식, 오늘의 첫 번째 음반, 오보이스트 함경과 피아니스트 손여름의 타보, 지금부터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두 곡 이어드릴게요. 먼저 니코스 스칼코타스의 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콘체르티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지오코소, 이어서 앤드루 노만의 The Gardens of Follies, 건축적 장식물들의 정원 중에서 첫 번째 곡 스판드렐스, 세 번째 곡 블루 마운틴 토츠, 이렇게 두 음악을 오보의 함경, 피아노의 손여름의 이중주로 들어봅니다.

20세기 작곡가들의 음악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앤드류 노먼 미국 작곡가의 The Gardens of Follies, 건축적 장생물들의 정원 중에서 첫 번째 곡 스판드렐스, 세 번째 곡 Blue Mountain Thoughts였습니다. 앞서 들으셨던 곡은 니코스 스칼코타스, 그리스 작곡가의 작품이었어요. 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콘체르티노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주요코소, 모두 함경의 오보에,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KBS 음악실 일요일 코너 꼬리물기 클래식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경과 손여름의 20세기 이후에 다채로운 오보에 작품을 수록한 타보 음반을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현대 피아노 솔로 작품으로 그 흐름을 이어가겠습니다. 손여름의 음반 모던 타임즈 준비했어요.

꼬리물기 클래식. 오늘 두 번째로 감상할 음반은 2016년 데카에서 발매된 피아니스트 손여름의 모던 타임즈입니다. 함경이 현대음악에 깊은 애정을 보여주고 있듯 손여름 역시 오랫동안 20세기 이후의 작품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며 한국 클래식의 레퍼토리를 넓혀온 연주자지요. 완벽에 가까운 기교와 탄력 있는 음색, 또 뛰어난 초견 능력은 직관적이고 개성이 강한 현대 작품들과 특히 잘 어울립니다. 여기에 음악뿐 아니라 역사와 문화, 사회에 대한 폭넓은 관심까지 더해지며 손여름만의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지요. 오늘 함께할 모던 타임즈 역시 그런 손여름의 감각적인 기획력이 돋보이는 음반입니다. 이 음반에는 1910년대 제1차 세계대전 전후에 탄생한 작품들이 담겨 있습니다. 풍요롭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정치와 경제, 사회가 급격히 흔들리던 시기였죠. 음악 역시 그 변화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쇤베르크, 베베른과 함께 20세기 음악의 변화를 선도한 베르크와 러시아의 정치적 격동 속에서도 국제적인 안목으로 자신의 음악 세계를 펼쳐냈던 프로코피에프. 프랑스와 미국으로 가며 평생 다양한 음악적 실험에 투신한 스트라빈스키. 또 러시아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미국의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낸 거쉰. 전쟁을 겪으며 음악 세계가 깊이 변화한 라벨의 작품들을 한 장의 음반에 담았는데요. 손여름은 이 음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910년 이전에 풍요로운 시대에서 출발해 쿠프랭의 무덤의 추모를 지나 마지막 라발스에서 일그러져가는 세계를 마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격동의 시대를 살아낸 작곡가들의 시선과 손여름의 뜨거운 해석이 만나는 시간.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손여름의 모던 타임즈 준비했습니다. 두 곡 이어드립니다. 스트라빈스키의 페트루슈카 중 세 개의 악장 중에서 1악장 러시아의 춤, 2악장 페트루슈카의 방. 계속해서 라벨의 쿠프랭의 무덤 가운데 첫 번째 곡 프렐루드, 두 번째 곡 후가, 네 번째 곡 리고동. 모두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스트라빈스키의 페트르슈카 중 세 개의 악장 중에서 1악장 러시아의 춤, 2악장 페트르슈카의 방, 그리고 방금 들으신 라벨의 쿠프랭의 무덤 가운데 첫 번째 곡 프렐루드, 두 번째 곡 후가, 네 번째 곡 리고동, 이렇게 두 작품을 모두 피아니스트 손여름의 연주로 감상해 보았습니다. 여름을 맞아서 또다시 고잉홈 프로젝트 오케스트라를 만나보려 하는데요. 손여름 피아니스트 또 모실 수 있을지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포레의 시칠리안네, 장한나의 첼로, 레너드 슬래킨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4레의 시칠리안네, 장한나의 첼로, 레너드 슬래킨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고 오늘의 끝곡이었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맛있게 점심 식사하세요. 윤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운동이나 다이어트도 그렇고요. 절약할 결심도 오늘보다는 내일부터 해야겠다 마음먹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미루게 되는 이유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뇌는 종종 미래의 나를 마치 남처럼 인식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미국 뉴욕대의 할 허시필드를 필두로 한 공동연구진은 뇌 MRI, 즉 뇌 자기공명 영상을 찍으면서 활성화되는 부위를 살폈는데요. 우리가 내일의 나나 몇 년 뒤의 나를 떠올릴 때 활성화되는 부위는 타인을 떠올릴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정확히 일치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룰 때는 지금의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내일의 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일을 해결해 주리라 믿는 셈인 거죠. 막상 내일이 되면 고통스러울 걸 알면서도 말입니다. 이 간극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면 아마도 오늘의 내가 곧 내일의 나라는 걸 명심하는 일이겠죠. 내일로 떠넘긴 일을 어떻게든 또 처리해야 할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요. 오늘 첫 곡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발린소나타 비장조 QL454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라토입니다. 드미트리 세트코베스키의 바이올린과 안토니오 파파노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합니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비장조 QL 454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레토였습니다. 드미트리 시트코베스키의 바이올린과 안토니오 파파노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우리 뇌가 내일의 나를 나무로 인식한다는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때때로는 할 일을 미루고 싶었던 이유가 이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이 되는 것 같죠. 심리학에선 이런 미루기의 특성을 future self continuity, 우리말로는 미래자아 연속성과 관련지어서 설명하는데요. 미래자아 연속성이 낮은 사람들은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즐거운 걸 포기하는 게 미래의 나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사실 남을 위한 희생처럼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고 싶거나 좀 덜 미루고 오늘 할 일은 오늘 다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의 나를 자주 상상해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내일의 나, 아 내일 내가 떠안을 고통을 미리 좀 상상하면서 오늘 내가 할 일을 완수해내는 그런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도 오늘 할 일 오늘 다 끝내실 수 있게 제가 응원하면서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은 한결같이 매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실 수 있고요. 샵 9310번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아, 언젠가 생크래 참여 한번 해야지, 신청곡 한번 넣어야지 미루고 미루고 미루셨던 분들 바로 오늘 할 일을 털어버리시길 바라면서 또 콩 게시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 드릴게요. 콩으로 듣는 분들은 그냥 댓글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은 24시간 열려 있어서 꼭 방송 시간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편한 시간대에 조금 더 긴 글 남겨보실 수 있고요. 이번에 들을 곡은 카를 마리아 폰 웨버의 무도회의 권유 작품 65번입니다. 태어나면서 고관절 장애로 평생 불편했던 웨버의 콘서트 왈츠 피아노 독주곡인데요. 웨버는 이 곡을 작곡해서 부인에게 헌정했다고 해요. 어쩌면 부인과 멋진 무도회장에서 춤추는 그런 상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날에는 관현악 편곡으로 훨씬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더 화려하고 무도회를 상상하기에도 좋은 곡인데요. 베를리오즈가 관현악 편곡한 곡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카렐 안차르리지미아는 체코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베버의 무도의 권유 작품 65번이었습니다. 카를 안체르리 지미아는 체코 필하모닉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음악가 중에 의외로 청각장애로 고생을 한 사람들이 있죠. 화가인데 시각에 장애가 있는 것과 비슷한 그런 고통을 겪는 건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토벤도 그렇고 또 이 시대를 대표하는 마림바 연주자인 이블린 글라니도 그렇고 또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베드르지흐 스메타나도 그랬습니다. 그의 나이 50인 1874년에 청각에 이상이 있음을 느끼고 그의 청각을 완전히 상실한 뒤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데요. 그 이후 첫 번째 작품인 나의 생애에서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 곡입니다.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와의 운명적 사랑을 묘사한 사막장, 그리고 즐거운 춤곡으로 기쁨을 표현하면서도 완전히 청각을 잃기 전에 소음같이 들리기도 했던 이 소리를 표현하면서도 자신에게 닥친 이 잔인한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심경을 담은 사악장,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스베타나의 현악사중주 1번이죠. 사막장, 사악장 이어듣겠습니다. 파벨 하스 사중주단의 연주입니다.

스멜타나의 현악 사중주 1번 2단조 나의 생애로부터 가운데 3악장 라르고 소스테누토 4악장 비바체였습니다. 파벨 하스 사중주단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일상의 클래식, 박지연의 생생 클래식. 옷이 바뀌면 사람이 달리 보이고 편곡을 달리하면 음악이 새롭게 들립니다. 작곡가가 낳고 편곡자가 새롭게 매만진 명곡들을 원곡과 편곡 두 개의 버전으로 비교 감상해보는 시간이죠. 원곡과 편곡 사이. 오늘 준비한 곡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첼로 소나타 G단조 작품 19번 가운데 3악장 안단테입니다.

이 곡은 1901년 라흐마니노프가 교향곡 1번 참패로 극심한 우울증을 겪다가 완성해낸 대작이죠. 피아노 협주곡 2번과 같은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어쩐지 이 피아노 협주곡의 2악장과 이 첼로 소나타의 3악장이 많이 닮아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라흐마니노프는 이 첼로 소나타라 불리는 걸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소나타로 불리기를 더 바랬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 어느 한 악기를 위한 소나타라기보다는 피아노와 첼로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또 피아노의 역할이 절대 적거나 부족하지 않은 완벽한 조화를 추구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4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가장 많이 사랑받는 3악장을 비교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러시아 출신의 비르투오소죠. 아르카디 볼로도스가 직접 한 대의 피아노로 이 곡을 연주할 수 있도록 편곡했는데요. 오른손은 피아노의 화려한 기교를 보여주면서 또 왼손으로는 첼로의 묵직한 음색을 표현해내도록 편곡했습니다. 그럼 그의 연주로 들어보죠.

원곡과 편곡 사이 막상막하의 두 연주를 비교해 봤는데요. 먼저 원곡 라파이노프의 첼로 소나타 G단조 작품 19번 가운데 3악장 안단테 나탈리안 구트먼의 첼로와 엘리소 피르살라츠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르카디 볼로도스가 피아노를 위해 편곡한 버전은 그의 연주로 들었는데요. 아, 오늘 이 원곡과 편곡 사이는 뭐가 더 좋다고 감히 말을 보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취향 차이다 라고 밖에는 표현하지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의 더 원하는 여러분께서 더 선호하시는 버전은 원곡이었는지 편곡이었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면 러시아의 가곡을 이어 들으면서 이 분위기를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곡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단지 그리움을 아는 이만이 기쁨이 모두 사라진 곳에 홀로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네 오직 그리움을 아는 이만이 나의 이 괴로움을 알리 라면서 깊은 공허함을 노래하는 곡이죠. 메조소프라노 올가 보로디나의 노래와 라리사 게르기에바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하이 글린카의 아름답던 마법 같던 순간을 추억한다. 이 곡은 푸시킨의 시를 노래한 곡인데요. 시의 일부를 소개해드리자면 나는 마법 같은 순간을 기억하네. 덧없는 환상처럼 순수한 아름다움의 정령처럼 당신이 내 앞에 나타났던 그 순간을 이 시를 떠올리시면서 감상해 보시죠. 바리톤 세르게이 레이페르프쿠스의 노래와 세미온 스키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미하일 글린카의 가곡 아름답던 또는 마법 같은 순간을 추억한다. 바리톤 세르게이 레이페르쿠스의 노래와 세미언 스키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차이콥스키의 오직 그리움을 아는 이만이, 메조소프라노 올가 보로디나의 노래와 라리사 게르기에바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아, 분위기 참 좋았는데 이 분위기를 재즈로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소인님께서 재즈 한 곡으로 행복하고 안온한 일요일 오후가 되네요. 정말 음악은 마법 같습니다. 2203번 쓰시는 분도 생생 재즈 최고입니다. 덕분에 일요일 릴렉스합니다 하셨는데요. 일요일 한낮의 편안한 시간 재즈 컬럼니스트 황덕호와 함께하는 생생 재즈 지금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생생 클래식 매주 일요일 재즈로 듣는 인터미션 같은 코너입니다. 생생 재즈에서 재즈 소개하는 황도코입니다. 재즈 팬 여러분들은 이미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월 25일이었죠. 재즈 색소폰의 거장이었던 소니 롤린스가 향년 9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날의 재즈에 있어서 존 콜트레인과 함께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테너 색소폰 연주자로 평가받아온 소니 롤린스는 수많은 명연주와 명반들, 그리고 그가 작곡한 명곡들을 통해 재즈의 역사를 만든 주역이었습니다. 만년의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당신은 재즈의 레전드, 전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소니 롤린스는 레전드요? 난 전설이 아닙니다. 나는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연주하고 있는 현역 연주자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그의 나이 84살이었던 2014년까지 65년 동안 프로 연주자로 활동했던 그는 그야말로 재즈 역사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오늘은 소니 롤린스를 기억하면서 그의 음악을 한 곡 들으시겠는데요. 그의 1956년 작품 폴즈 펠, 폴의 친구입니다. 소니 롤린스는 1955년 초에 마일스 데이비스 오중주단의 일원으로 활동했는데요. 그 당시에 함께 연주했던 동료 베이스 연주자 폴 체인버스를 위해 소니가 쓴 곡입니다. 이 곡은 이듬해 소니 롤린스가 작곡한 또 다른 명곡 세인트 토마스와도 비슷한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간결한 주제 선율을 바탕으로 소니 롤린스는 장대한 즉흥 연주를 펼쳐나갑니다. 그럼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니 롤린스의 폴즈 펠입니다.
1: We'd like to carry on with another original now. This one is entitled Paul's Pal

소니 롤린스 트리오가 연주한 소니의 작품 폴즈 페리였습니다. 테너 색소폰의 소니 롤린스, 베이스의 헨리 그라임즈, 드럼의 피트 라로카. 1959년 소니 롤린스 트리오의 스웨덴 스톡홀름 실황 가운데서 전해드렸습니다. 생생 클래식의 일요일 재즈 코너 생생 재즈 한 곡 더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6월의 두 번째 일요일인데요. 그래서 이 곡을 골라봤습니다. 명 작곡가 호기 카마이클이 곡을 쓰고 작사가 폴 웹스터가 노랫말을 쓴 Memphis in June입니다. 이 노래는 1945년 영화 Johnny Angel을 통해 처음 발표되었는데요. 작곡가인 호기 카마이클은 영화에 직접 출연해서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이 곡을 부른 바 있습니다. 6월의 멤피스, 일요일의 푸른 하늘 아래, 베란다에는 그늘이 지네. 평화로운 멤피스의 6월을 그린 이 곡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6월, 여러분의 일요일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 노래처럼 늘 평화롭고 한가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마음의 여유를 찾으시면서 이 노래와 함께 잠시라도 편안함을 느끼는 일요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Memphis in June, 오늘은 니나 시몬의 노래로 이 곡 듣겠습니다. 저는 이 곡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생생 재즈의 황도코였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방송될 재즈 수첩도 많은 애청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클래식 박지연의 생생 클래식. 생생 재즈의 선곡이 원래도 좋았지만 갈수록 더 고심이 깊어지면서 더 주옥 같은 곡들을 전해주신다는 게 느껴지는데 아, 참 좋았죠. 평일에도 재즈 더 많이 듣고 싶어요 이렇게 청해 주시는 분들 계신데요. 일요일에도 많이 청해 주세요. 내 챙김에 저희가 더 틀어드릴 수도 있으니까. 원하시는 곡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자로 주셔도 되고요. 콩 게시판에 그냥 댓글 남겨주셔도 됩니다. 문자 번호는 샵9310번이고요.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도 질 수 없다. 이 좀 뭐라 할까요? 달아오른 분위기, 좀 끈적끈적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끈적 직전까지 간 그 분위기를 이어서 프란츠 슈베르트의 내 손을 위한 환상곡 F단조 도이치 940번 준비했는데요. 이 곡은 슈베르트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몇 달 전에 작곡한 곡입니다. 피아노 포핸즈 곡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명곡이죠. 에스테르하지 백작의 딸인 또 슈베르트의 제자였던 카롤린에게 헌정한 곡. 카롤린과의 그 신분차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했던 슈베르트. 고백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 쓸쓸한 분위기와 고독이 묻어나는 곡이죠. 연주 시간이 18분 남짓 되는데요. 또 드라마 미래에서 뭔가 두 주인공의 좀 무르익어가는 그 사랑과 그 연주가 겹쳐지면서 또 각인되기도 했던 곡입니다. 오늘은 포르테 피아노 연주로 드릴게요. 클레어 슈발리에 그리고 요스반 이머셀의 피아노 포르테 피아노 연주입니다.

슈베르트의 내 손을 위한 환상곡 F단조 도이치 940번이었습니다. 클레오 슈발리의 요스바니 모짜르 포르테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다음 곡은 가곡 두 곡인데요. 앞서서 미하일 글린카의 그 푸시킨의 시를 가사로 한 가곡을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도 푸시킨 시 김효근 곡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테너 김세일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서정주 씨 김주원 곡의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소프라노 박혜상의 노래입니다.

서정주 씨 김주원 곡의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소프라노 박혜상의 노래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푸시켄 씨 김효근 곡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테너 김세일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오늘 끝곡은 프란츠 폰 주페의 경기병 서곡으로 힘차게 마무리할게요. 오트마르 제트너가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힘찬 일요일 오후 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음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들어볼 만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트리오 보헤모의 두 번째 음반이 발매됐습니다. 드문 그런 레퍼토리인데요. 안토닌 라이하의 피아노 트리오 전집입니다. 오늘은 피아노 트리오 2번 D단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볼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현악 사중주 비플의 장조, 퀘엘 458, 더 헌트, 사냥, 하겐 사중주단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백은주 명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루드비 판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A장조 작품 번호 2A 로베르토 프로세데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입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참 좋다라고 느끼지만 이 시대에 이 포르테피아노를 무대에서 듣는다는 건 하나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죠. 음량이 작기 때문에 현대 콘서트홀에서 연주하기도 무리가 있고 또 작은 공간을 찾으면 상업성 문제 때문에 또 난관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차피 어쩔 수 없는 거 음반으로라도 감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A장조 작품 번호 2의 2번 로베르토 프로세다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 오늘 명연주 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볼팡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현악 4중주 비플랫 장조 QL 458 더 헌트 사냥 하겐 4중주단의 연주입니다.

볼팡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현악 4중주 B플랫장조 KL 458 사냥 하겐 4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프란츠 리스트의 엉서스피로 탄식 조지 볼레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탄식, 조지 볼레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연주 명반 매일 장르별로 집중 감상곡 정해놓고 해설과 함께 음악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 협주곡, 화요일 교향곡 관현악곡, 수요일 피아노곡, 목요일 실내악곡, 금요일 성악곡,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들어볼 만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토닌 라이히아의 피아노 트리오 전곡을 신예 단체죠. 트리오 모에모가 발표했습니다. 전작인 스메타나와 슈베르트가 담긴 음반이 대호평을 받았죠. 음반상도 많이 수상을 했는데요. 이번 음반도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내용 들어보니까 상당히 견고하고요. 그리고 구축력이 뛰어난 그런 연주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단단한 연주인데요. 이 라이히아에 대해서 알아보고 살짝 알아보고 음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앙투안 라이히아라고도 부르고 안톤 라이히아라고도 부르고 안토닌 라이히아라고도 부릅니다. 체코 출신인데 여러 곳에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음악 이론가 삼촌 요제프 라이히아한테 음악을 배웠고요. 또 베토벤한테도 공부를 했습니다. 함부르크에서 사색의 나날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1801년부터 빈에 살면서 전쟁을 피해서 1808년부터 파리로 옮기게 됩니다. 나중에 귀화하죠. 1818년부터 파리 국립음악원의 교수가 돼서 제자들을 배출하는데 베를리오즈, 리스트, 프랑크를 가르친 그런 대스승이기도 합니다. 작곡가로서의 오페라의 곡 상당곡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피아노곡 그리고 오르간곡에도 좋은 곡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음악사적으로는 19세기 음악이론의 이 집성자로 유명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좋은 곡을 많이 남기고 있는데 오늘날 듣기는 힘들죠. 이 어떤 의미에서 이 안토닌 라이히아 같은 경우에는 베토벤을 뛰어넘어서 낭만주의와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음악학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고전주의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이 로베르트 슈만의 작품을 연상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수 포함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고요. 이 라이히아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안토닌 라이히아의 피아노 트리오 2번 D단조 트리오 모에모의 연주입니다.

금주의 신보 코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토닌 라이히아의 피아노 트리오 2번 D단조 트리오 모에모의 연주였습니다. 여섯 곡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다 좋은 곡들입니다. 한 번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연주 명음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고전음악 전국 방송 프로그램이고요. 낮방송, 본방송,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약간의 편집을 거쳐서 또 재방송되고 있습니다. 새벽에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후반부는 분위기를 바꿔서요.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곡으로 갑니다. 첼로 협주곡 1번, 작품 번호 107, 알리사 바일러슈타인의 첼로, 바블로 에라스 카스타도가 주의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요즘 여성 첼리스트 가운데는 뭐 대세라고 할 수 있죠. 알리자 바일러슈타인은 주목해야 됩니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협주곡 1번 작품 번호 107, 알리자 바일러슈타인의 첼로, 파블로 에라스카스도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명언지 명음방 오늘 끝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시소를 탈 때 몸무게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타면 저절로 균형이 맞습니다. 반면 몸무게 차이가 많이 나는 친구들끼리는 무거운 친구가 시소 중심에 더 가까운 곳에 앉고 가벼운 친구는 중심에서 더 멀리 떨어져 앉죠. 그래야 둘이 만들어내는 힘이 비슷해져서 시소가 한쪽으로만 기울지 않고 반듯하게 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 시소에 실린 무게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기준점을 우린 이렇게 부릅니다. 무게 중심.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알맞은 자리에 알맞은 무게가 실려 있어야 균형이 잡히는 시소처럼 마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음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중심. 그 보이지 않는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죠. 그렇다면 마음의 무게 중심을 잡는 방법으로 이런 생각은 어떨까요? 내가 갖고 있는 것 나누기, 내가 원하는 것. 그 몫을 만족이라고 부른다면 가진 걸 늘리는 것보다 원하는 걸 줄일 때 이 마음의 시소도 저절로 균형을 찾아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마음의 무게중심을 잡고 싶다면 더 갖기가 아니라 덜 바라기에서 시작하면 되겠죠.

오프닝에 딱 어울리는 일요일 노래 날개 위에 첫 곡이었네요. 노영심 작사 작곡 실소타기. 6월 14일 일요일 노날 문을 여는 첫 곡이었습니다. 가사가 정말 예뻐요. 외등 하나 우릴 밝혀 작은 실소 타고 구름보다 더 높이 올라가죠. 내가 별을 따오거든 난 어둠을 담아올게. 너의 별이 내 안에서 반짝일 수 있도록. 크로스오버 그룹 안단테의 하모니로 오늘 함께 했습니다. 주말도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덜 바라는 마음, 뭔가 갖고 싶은 욕심을 덜어내는 마음으로 다음 한 주 시작할 수 있도록 노날과 함께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 보시죠.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곡 이어드립니다. 모차르트의 Die Zufriedenheit, 만족, 쾌의번호 349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소박한 삶에서 느끼는 평온함과 또 건강의 행복을 노래한 독일 가곡이죠. 요한 마르틴 밀러의 시에 곡을 붙였는데요. 이 시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돈과 재물을 내가 그토록 따져 묻는 게 무슨 소용인가. 이 만족이라는 이 가곡과 딱 어울리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소프라노 필라르 로렌가르, 지크프리트 베렌트의 기타 연주입니다.

독일어로 된 모차르트의 가곡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Abendenfindung an Laura, 라우라를 생각하며 황혼을 붙임, 퀘 523이었습니다.

모차르트의 죽음을 보면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하죠. 차분한 황혼의 풍경에 빗대서 인간의 삶과 죽음을 깊이 있게 응시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여, 내 무덤가에서 눈물 한 방울만 떨궈준다면 난 천상의 순결을 머금고 다시 태어날 거야. 그 눈물은 내가 쓴 왕관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주가 될 거야. 테너 크리스토프 브레가르디엥, 미하엘 기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모차르트의 가곡 만족, 쾌일번호 349였습니다. 소프라노 필라르 로렌가르가 불렀고요. 제크프리트 베렌트의 기타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19, 20세기 영국 작곡가 알버트 케틀비의 Inner Persian Market, 페르시아 시장에서 감상하시겠습니다. 일명 장소 시리즈 중에 하나죠. 뭐 어느 수도원의 정원에서 중국 사원의 뜰, 신비의 땅 이집트 등등 참 케텔비는 장소에서 많은 영감을 받아 주옥 같은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곡은 이국적인 동양의 선율로 정말 시장의 생생함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알렉산더 페리스가 지휘하는 런던 프롬나드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시안 코러스의 하모니입니다.

알버트 케틀비의 페르시아 시장에서 알렉산더 페리스가 지휘하는 런던 프롬나드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시안 코러스의 연주였습니다.

독재 정권에 맞섰던 칠레 민중 가수, 칠레 민속음악의 어머니라고도 불리는 비올레타 파라의 Gracias a la vida, 삶에 감사하며 였습니다. 내게 이토록 많은 걸 준 삶에 감사드려요. 웃음과 눈물을 주어 행복과 슬픔을 구별하게 했고 나와 당신들의 노래가 되게 했네. 이 노래가 바로 그것. 이 노래는 우리들 모두의 노래. 메조소프라노 엘리나 가란차의 음성으로 오늘 함께했습니다. 가사가 쉽니다. 그죠? 이번엔 19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 만나보시죠. 먼저 순진한 처녀 질다의 아리아입니다. 까로 노메, 그리운 그 이름.

젤다는 이 만토바 궁작의 광대 리골레토의 딸이자 참 순수함 그 자체죠. 가난한 대학생으로 신분을 감춘 바람둥이 만토바 궁작을 만난 뒤 그를 잊지 못하고 이 노래를 부릅니다. 소프라노 알렉산드라 크루작, 오메르 메이르 웰버가 지휘하는 발렌시아가 코미니다트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 중에서 두 곡의 노래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리골레토와 질다의 이중창이었어요. 뜻텔레 페스테 알 댐비오, 교회에 갈 때마다. 이 만토바 공작에게 소가 납치됐었던 질다가 아버지 리골레토에게 돌아와서는 공작과 사랑에 빠졌던 지난날의 비밀을 눈물로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리골레토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요? 분노한 그는 결국 복수를 다짐하게 되죠. 소프라노 안나 모포, 바리톤에는 로버트 메릴, 기어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RCA 이탈리아노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이 순진한 처녀 질다가 부른 그리운 그 이름, 바람둥이 만토바 공작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소프라노 알렉산드라 크루작이 불렀고요. 오메르 메이르 웰버가 지휘하는 발렌시아가 코뮤니다트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중세시대 선율들을 스웨덴의 현대작곡가 요나스 포르셀이 편곡한 작품 이어집니다. Ancient Suite. 역시 스웨덴 아티스트들의 연주입니다. 마르틴 프로스트의 클라리넷, 아돌프 프레데릭 음악학교 합창단의 하모니입니다.

스웨덴의 현대 작곡가 요나스 포르셀이 중세시대 선율들을 편곡한 작품이었습니다. Ancient Suite. 마르틴 프로스티의 클라리넷, 아돌프 프레데릭 음악학교 합창단의 하모니였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오늘 만나실 작품, 스페인의 세속가곡입니다.

영국 르네상스 시대 후기의 류트 연주자이자 작곡가 존 다울랜드에게는 아버지 뒤를 이어 음악가가 된 아들이 있습니다. 로버트 다울랜드. 그 역시 류트 연주자이자 작곡가로 활동했지만 편집자이자 출판인으로 더 중요한 인물이죠. 그 배경에는 두 권의 노래집이 있습니다. 1610년 19살 무렵에 로버트는 한 해에 두 권의 노래집을 발표하는데요. 하나는 다양한 류트 레슨. 당시 유럽과 영국의 작곡가들에게서 선별한 류트 곡을 모은 책이죠. 또 하나는 음악의 향연.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로 된 세속 성악곡을 모은 선집으로 아버지 존 다울랜드의 곡을 포함해서 당시 여러 작곡가의 노래를 르트반주 성악

수록곡 형태로 엮은 노래 모음입니다. 음악의 향연은 영국에서 출판된 다국어 세속가곡 모음집이라는 점에서 당시 런던에서 즐기던 유럽적인 음악 취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두 권의 책 덕분에 로버트는 르네상스 말기와 바로크 초기 류트 음악과 세속가곡을 정리하고 전해준 중개자로 기억되고 있죠. 또 후대 사람들은 당시 유럽 궁정사회가 즐기던 세련된 사랑과 우울의 정서도 엿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 음악의 향연에 실려있는 스페인 세속가곡 가운데 하나, 당신의 눈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당신 눈빛 속에 깃든 어떤 사랑의 힘 때문에 내가 매혹되고 상처받고 사로잡힌다는 내용이죠. 당신의 눈에는 사랑의 어떤 힘이 깃들어 있어 날 얼어붙게 하고 날 빼앗아가며 상처 입히고 끝내 죽게 만듭니다. 어찌하여 그토록 괴로운 눈빛으로 날 바라보시오. 내 마음을 사로잡고 가두어 두시는 건가요? 만약 당신이 계속 그렇게 날 바라본다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은 당신에게로 돌리겠습니다. Vuestros ojos tienen amor, no sé qué. 당신의 눈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존 다울랜드의 아들 로버트 다울랜드가 1610년에 편찬한 선집 음악의 향연에 실려있는 17세기 초 스페인 세속가곡입니다.

1610년 로버트 다울랜드가 편찬한 노래 모음집에 실려있는 스페인 세속가곡 마드리갈이죠. 당신의 눈에는 사랑이 담겨있어요. 소프라노 라켈 안두에사, 라 갈라니아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엔 비슷한 시기 이탈리아 가곡 골랐습니다. 지롤라모 캅스베르거의 로사 비앙카, 하얀 장미. 이 붉은 장미의 슬픔과 대비하면서 순수한 처녀, 하얀 장미를 노래하는 곡입니다. 역시 소프라노 라켈 안두에사의 음성, 프리바테 무지케의 연주입니다.

일요일 노래 날개 위에 끝곡 지롤라모 캅스베르거의 이탈리아 마드리갈이었습니다. 하얀 장미, 소프라노 라켈 안두에사, 프리바테 무지케의 연주로 마무리 짓습니다. 내일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이었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팔봉산을 등 뒤에 부려놓고 나앉은 구도나루. 가로림만이 눈앞에 호수처럼 떠있고 배들이 충청남도 말씨처럼 천천히 들락날락하는 쓸쓸한 고요도 없는 별 볼 일 없이 편안한 곳. 기다렸다는 듯 저녁 별 하나 건너편 하늘에 돋는다. 잔잔한 바다가 들판처럼 어두워진다. 황동규 시인의 구도나루 포구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충남 서산에 있는 구도나루라는 포구. 시인은 막차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곳을 거닙니다. 쓸쓸한 고요도 없이 편안한 곳. 그런 포구에서 저녁을 맞은 적이 있으신지요? 막차를 타고 그 포구를 떠나본 적이 있으세요? 포구를 드나드는 배처럼 드나드는 버스를 타고 들판 같은 바다를 보며 바다 같은 들판을 지나는 저녁. 그런 저녁을 맞이하고 싶은 6월의 오후입니다. 이건영 작곡 저녁노래 4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리죠.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이건영 작곡 전영 노래 4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여러분의 연주로 오늘 첫 곡 들으셨습니다. 오늘 풍요마을은 황동규 시인의 구도나루 폭우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어요. 폭우에 저녁이 내리는 풍경을 그리고 있는데요. 여행자가 돼서 폭우를 거니는 기분이 그대로 전해지는 시였어요. 어느 낯선 폭우를 걷다가 폭우로 들어오는 배들을 보다가 문득 바라보는 별, 그 별은 우리 마음에 박혀서 오래오래 빛날 것 같습니다. 매주 주말의 시간에는 우리 음악과 함께 우리 땅 곳곳을 돌아봅니다. 그 길에서 만나다 시간, 오늘은 6월이면 모든 것이 더 풍성한 곳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6월은 감자와 마늘을 수확하는 계절이죠. 충남 서산의 6월도 감자와 마늘로 풍성합니다. 21일 서산 팔봉산에서는 감자축제가 열리고 26일부터 28일까지는 육족 마늘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감자축제가 열린다는 팔봉산, 그 이름은 봉우리 8개가 줄지어 있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봉우리가 360m 정도니까 그리 높진 않지만 아주 굳건한 느낌을 주는 바위산입니다. 이 산에 관한 전설도 있는데요. 원래는 봉우리가 9개인데 가장 작은 봉우리를 빼고 팔봉이라 이름을 지어버렸고 그 작은 봉우리는 그것이 서운해서 매년 섣달 금음마다 울었다고 합니다. 팔봉산은 예로부터 신성한 산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임진왜란 의병장으로 알려진 고경명. 그가 서산 군수로 있을 때 가뭄이 극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봉산에 올라가 기우제를 지냈더니 돌아오는 길에 바로 비가 쏟아졌다고 하네요. 그 후에도 가뭄이 닥치면 고을 수령들은 팔봉산에서 제사를 지냈고 그러면 바로 구름이 일어나고 비가 내렸다고 하는군요. 바로 그 산, 팔봉산 자락에서 매년 6월 하지 무렵에 감자 축제가 열리는 곳입니다. 축제 기간에는 감자 캐기 체험 행사, 감자 요리 전시회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바다와 가까운 팔봉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참으로 아름답고 하지 무렵의 감자는 포슬포슬 맛있습니다. 서산으로 오셔서 그 맛과 산과 바다를 함께 즐겨보시죠.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 서산을 버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티 투어 코스가 있습니다. 이 시티 투어는 서산 시청 앞에서 출발해서 먼저 안견 기념관으로 향합니다. 안견은 서산 출신으로 조선 초기를 대표하는 화가죠. 그 대표작이 바로 안평대군의 부탁을 받고 그렸다는 몽유도원도입니다. 기념관 내부에는 몽유도원도를 실제 크기로 제작한 모사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시티투어의 다음 방문 장소는 삼길산 전망대입니다. 삼길산 정상에는 봉수대가 있는데요. 해안을 통해 적들이 침투하지 않는지 감시하고 밤에는 횃불로, 낮에는 연기를 피워 위급한 상황을 알렸죠. 이곳 삼길산 전망대에서는 삼길포항이 내려다 보이는데요. 그 경관이 아주 빼어납니다.

용현이 마해열의 삼존상, 계심사, 해미읍성, 그리고 산수저수지, 삼길산, 삼길포를 지납니다. 시티투어를 따라가도 좋고 아라뱃길을 걸어도 좋겠죠. 어떻게 여행을 하든 서산 곳곳에서는 유서 깊고 운치 있는 고택과 사찰, 그리고 가슴이 탁 트이게 아름다운 바다와 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서산 시티 투어 코스를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은 중리 어촌 체험 마을로 이어집니다. 중리는 가로림만이 있는 마을인데 청정 갯벌로 이름난 곳이죠. 가로림만은 충남 태안반도 북쪽에 있고 서산시와 태안군의 해안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수심이 얕아서 갯벌이 잘 발달돼 있고 생태학적인 가치도 높은 곳입니다. 가로림만 안쪽에는 고파도, 웅도, 율도 이렇게 크고 작은 섬들이 있어서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내죠. 가로림만으로 흘러드는 하천이 여러 개 있는데요. 팔봉산 등에서 발원한 작은 하천들입니다. 이렇게 하천과 바다가 함께 있어서 민물 낚시, 바다 낚시를 모두 즐길 수 있고 갯벌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티 투어 버스를 타고 마지막

마지막으로 동부시장에 들러볼까요? 동부시장은 서산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입니다. 충남 서북부에서는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버스터미널과 가까워서 여행자들이 찾아오기에도 좋은 곳이죠. 동부시장은 1956년에 처음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수산물이 특히 풍성하고 그 밖에도 농산물, 포목, 의류, 철물 같은 다양한 점포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서산의 별미도 다양하게 맛볼 수 있죠. 시티투어 버스를 타거나 아라뱃길을 걷거나 어떤 여행을 하든 서산의 풍경과 맛을 실컷 누릴 수 있겠네요. 초여름 바다와 산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충남 서산으로 떠나볼까요?

오늘 그 길에서 만나다 시간에는 6월에 농산물과 수산물이 모두 풍성한 충남 서산시를 돌아봤습니다. 오늘 여행과 함께 하신 음악은 홍종진 작곡 대금 독주곡 3번 꿈 가운데 1장, 2장, 3장, 4장 나눠서 전해드렸습니다. 홍종진의 대금과 김정수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0: 삼성궁 또한 진전네.
1: 충청남도 서산군 팔복면 옛 어송 삼리에서 제록된 들노래 못 지는 소리 들으셨습니다. 적당히 자란 모를 논에 옮겨 심기 위해서 뽑아내는 작업을 못 진다고 하는데요. 이때 일하면서 부르는 노래 못 지는 소리 문득산 문창옥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FM 풍류마을 이번에는 풍물놀이와 태평소 시나위 함께 하시죠. 김광복의 태평소, 남기문의 꽹과리, 박범문의 북과, 장덕화의 장구장단, 노종락의 지행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풍물놀이와 태평소 시나위 들으셨네요. 김광복 태평소, 남기문의 꽹과리, 박범운의 북장단, 장독화의 장구장단, 노정락의 진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일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명식님께서 축하사연과 함께 신청곡 전해주셨네요. 주말이면 이틀간 충남 덕산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하면서 지내는데요. 시골살이 중에 만난 소중한 인연 신동명님과 김종문님 두 분이 계셔서 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글 남겨주셨어요. 이번에 신동명님께서 환갑을 맞았는데 어떤 선물이 좋을까 하다가 기쁜 날에는 역시 우리 가락이 최고일 듯 해서 환갑 축하 음악으로 곽동현의 노래가락 신청합니다. 건강하시고 더 많이 행복하시길 빌면서 아울러 종모님께도 고맙다는 인사 전합니다 하셨네요. 환갑 축하드리면서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허은 편곡의 노래가락 준비했어요. 곽동인의 노래입니다.

이명심님께서 청해 주신 곡 허운편곡의 노랫가락, 곽동은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FM 풍류마을 곽동은의 노래 한 곡 더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현정 작곡 개구리 타령, 오늘 끝곡을 함께 하시죠. 곽동은의 노래입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백승주였습니다.

0: 세종상 국악신인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고와 함께하는 제36회 KBS 국악대경연 국악의 미래를 열어갈 젊은 국악인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경연은 성악과 기악, 단체 3개 부문입니다.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국악인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단체 부문에는 중학생 이상도 가능합니다. 대상 1,000만 원 총 3,800만 원의 상금을 시상하는 젊은 국악인의 최고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고와 함께하는 KBS 국악 대경연 참가 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KBS 국악 대경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삶에서 그에게 가장 다정했던 사람을 꼽으라면 동생 테오를 제외하고 이 사람을 꼽을 겁니다. 아를레의 우체부 조세프 룰랭이죠. 고흐가 귀를 자르고 병원에 실려갔을 때, 모두가 그를 피할 때도 유일하게 곁을 지키며 보살펴준 사람이 룰랭이었습니다. 그런 룰랭이 마르세유로 전근을 가게 된 것은 고흐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식이었다고 하죠. 고흐가 우체부 룰랭의 유화 초상화를 6점이나 남긴 건 그가 대가 없이 모델이 되어준 고마움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가 떠난 뒤 밀려온 지독한 그리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6점 중 3점의 초상화는 룰랭이 떠난 뒤 텅 빈 노란 집에서 오직 그리워하는 마음만으로 그린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외면할 때 다가와 곁을 지켜주었던 우체부 룰랭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다정했던 하루였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아쉬운 마음으로 맞이하는 일요일 저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0: 6월 14일 일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빈센트였습니다. 돈 맥클린의 노래를 오늘은 미국의 재즈 기타리스트인 잭 제스로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이탈리아 작곡가 가이타노 브라가의 곡 천사의 세레나데 Angel's Serenade였는데요. 김지연의 바이올린, 박종호의 기타와 노현석의 비올라, 김한님의 첼로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하와이 출신의 가수죠. 이스라엘 까마까위 월레. 38살의 나이로 안타깝게도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가수죠. 그 큰 몸집에 작은 우쿨렐레 하나를 들고 연주하면서 미성으로 노래하는 가수 이스라엘 카마카위 워올레가 노래하는 두 곡의 접속곡 Somewhere Over the Rainbow, What a Wonderful World입니다.
1: Hey, this is for Gabby.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두 곡 모두 메들리 곡들이었어요. 방금 들으신 곡은 멕시코의 싱어송라이터인 아르만도 만사네로의 곡들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피아니스트 라울 디 블라시오의 음반에서 전해드렸는데요. 멕시코의 아르만도 만사네로가 자신의 세 곡을 이어서 노래했습니다. 먼저 꼬모 요테아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노세뚜, 당신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리고 포르데바 호델라메사, 탁자 아래에서 이렇게 세 곡, 멕시코의 라틴 볼레로 곡들인데요. 이 아르만도 만사네로의 곡들은 주로 루이스 미겔의 노래로 많이 전해드렸었죠. 오늘은 원곡자의 목소리로 그리고 라울 디 블라시오의 그 화려한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하와이 출신의 가수 이스라엘 카마카위 워올레가 노래한 두 곡 Somewhere Over the Rainbow, What a Wonderful World 잡석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영화 두 편에서 들을 수도 있었던 곡이죠. 조 블랙의 사랑, 또 파인딩 포레스터, 많은 분들이 보셨을 두 영화에서도 들을 수 있었던 노래였습니다. 이번에는 전재덕의 하모니카 연주인데요. 편지입니다. 가수 김광진의 노래죠. 가사는 그의 아내가 썼는데요. 부모님의 반대로 가슴앓이를 했던 시절의 마음을 담은 가사가 아주 애절한 곡이었죠. 이 곡 전재덕의 하모니카 연주로 들어보시죠. 편지입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After You've Gone이었어요. 1910년대에 발표됐던 곡인데요. 이 곡 오늘은 사이먼 레틀이 지휘한 런던 심포니에타의 연주, 그리고 하이테너, 제레미 테일러의 목소리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독일 곡이었죠. 원래 마를레네 디트리히가 불렀던 노래였는데요. 그녀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에서 불렀던 곡. Ich bin von Kopf bis Fuß auf Liebe eingestellt.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노래한 곡이죠. 이 곡을 오늘은 독일의 재즈 빅밴드 팔라슈트 오케스터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전에는 전재덕의 하모니카 연주로 김광진의 곡 편지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아르헨티나의 작곡가 호르헤 카르도소의 밀롱가를 라파엘 카르도스의 기타, 페드로 마세두의 더블 베이스 연주로 들어보시죠.

방금 들으신 곡은 조지 마틴의 곡이었습니다. 비틀스의 프로듀서이자 매니저였죠. 그가 기타와 현악 사중주를 위한 모음곡 Three American Sketches를 썼는데요. 그 가운데 두 번째 곡 Old Boston이었습니다. 요란 솔시아르의 기타, 마츠 런딘이 지휘한 웨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그 전에는 호르헤 카르도소의 밀롱가, 브라질의 두 뮤지션 라파엘 카르도즈의 기타, 베드로 마세두의 더블 베이스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9번 E플랫 장조 쾌헬 271 쥐어넘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전해드리죠. 안드라스 시프의 피아노, 샨도르 베그가 지휘하는 잘츠부르크 카메라타 아카데미카 데 모차르테움의 연주입니다.

이 곡에는 젊은 남자라는 의미의 프랑스어 부제가 붙어있죠.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9번 E플랫 장조 쾌헬 271 쇼넘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했습니다. 안드라스 쉬프의 피아노, 샨노르베그가 지휘한 살츠부르크 카메라타 아카데미카 데 모차르트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 매일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매주 일요일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는 책 읽어드리는 시간 일요일엔 언제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와 소설, 에세이 그리고 그림책도 읽어드리는 시간. 오늘은 그저 하루치의 낙담이라는 에세이집을 책꽂이에서 꺼내봅니다. 박선영의 에세이집 그저 하루치의 낙담에는 주황빛 띠지가 둘러있는데 거기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잘 살고 싶어서 비관한다. 낙담한다는 것은 생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다. 낙담이 비관주의자의 것이거나 실패자의 습관이 아니라 생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시선이 근사하죠. 그저 하루치의 낙담이라는 제목도 많은 것을 품고 있어서 책을 펼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합니다. 얇지 않은 에세이집이고 그 속에 든 글이 제법 긴 편인데요. 책 속의 글 중에서 내가 가여울 땐 엘리제를 위하여라는 글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도 자기 연민이 있다는 걸 깨닫고 깜짝 놀랐던 순간을 분명하게 기억한다. 당시 문학 담당 기자였던 나는 책더미로 가득한 난장판의 책상 앞에 앉아 어떤 책을 지면에 소개하면 좋을지 집중 검토 중이었다. 유력한 몇 권의 후보 가운데 애거서 크리스티 자서전이 있었다. 서문을 지나 첫 챕터, 무심코 읽은 첫 단락이 무방비의 나를 가격했다. 날카로운 종잇날에 손을 베인 것처럼 문장들이 날 할퀴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행운 중 하나는 바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누리는 것이다. 나는 매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사랑하는 정원과 집이 있었다. 지혜롭고도 인내심 많은 유모가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셨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누리며 훌륭한 부모가 되어주셨다. 지금 생각해보건대 우리 집은 참으로 화목했다. 지금 읽어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저 문장에 나는 뜻밖의 모욕을 당한 것처럼 얼굴이 후끈거렸다. 나는 왜 와락 울음이 쏟아질 것 같은 기분을 느꼈던 걸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행운 중 하나는 바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누리는 것이라는데 내가 왜 울 것 같은 기분인 거지?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까닭 없이 화가 나거나 마음이 상했다면 이유는 하나다. 맞는 말이기 때문이다. 애거서 크리스티에게

너를 느낀 것은 첫째,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이고 둘째, 나의 어린 시절이 행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 문득문득 서럽고 슬퍼지는가? 찬밥처럼 방에 담겨 하루치의 숙제를 다 하고도 아직 지지 않는 해를 보며 아득했던 기억. 엄마 없는 하루의 길이를 감당할 수 없어 그저 낮잠만 자곤 했던 어둡던 골방의 그 꼬마. 슬픈 아이였던 나는 저 기형도의 시 엄마 걱정을 읽으면 지하철이고 사무실이고 번화가 한복판이고 간에 주저앉아 울지 않을 도리가 없는 그런 슬픈 어른으로 자라난 것이다.

자기 연민이 들이닥칠 때 나는 이제 생각한다. 애거서 크리스티 같은 어린 시절을 갖지 못한 덕분에 나는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다. 결핍은 때때로 우리 인생의 축복이다. 어느 여름에 혹독하게 무더웠던 날, 피아노 학원 대기실에 앉아 아이들의 레슨이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그만 울고 말았다. 아이들이 연주하는 피아노 선율들이 방방마다 쏟아졌다. 그것은 서툰 아름다움의 세계였다. 저희들의 유년 시절에는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구나. 그 순간 어린 시절의 내가 부러움 가득한 잔뜩 주눅든 얼굴로 툭 튀어나왔다. 어린 시절 내가 되고 싶었던 소공녀의 초상은 피아노 학원 가방을 들고 다니며 엘리제를 위하여를 멋지게 연주하는 아이였는데 나는 피아노 학원을 다니지 못했다. 엄마를 조르고 졸라 어렵사리 마련한 학원비를 들고 마침내 피아노 학원에 갔을 때 나는 그러나 크게 낙담하고 말았다. 엘리제를 위하여를 치고 싶었는데 선생님은 바이엘 상권이라는 이상한 책을 펼쳤다. 피아노 학원을 일주일 만에 그만두고 학원비를 환불받으며 엄마는 나의 포기를 아마도 반색했을 것이다. 피아노 학원 신년 연주회를 앞두고 아이들이 연습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피아노 앞에 한번 앉아봤다. 학교에서 배운 새 화음만으로 교회 어린이 예배의 야매 반주자로 활동하기도 했던 나는 나름의 무학의 실력자라는 자부심으로 여러 차례 엘리제를 위하여를 연습해봤으나 그때마다 가족들로부터 힐난만 들었다. 그런데 그날은 두세 번 연습해보니 손가락에 모터라도 단 듯 휘리릭 휘리릭 절로 쳐지는 것이었다. 9살이던 둘째가 물었다. 엄마도 어릴 때 피아노 배웠어? 나는 기쁨에 겨워 가슴을 쑥 내밀고 의기양양하게 답했다. 아니, 엄마는 혼자 연습한 거야. 대단하지? 몇 번이고 계속해서 엘리제를 위하여를 연주했다. 어린 나에게 바치는 헌정곡이라도 되는 양 연주하고 또 연주했다. 나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며 그때의 어린 나를 나는 위로했다.

이제 됐다고, 넌 잘해왔다고, 이제 너의 삶에도 아름다움이 깃들었다고. 영원히 떨치지 못할 이 자기 연민으로 무엇을 할까 생각해봤다.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엾다. 그러니까 이 도려낼 수 없는 자기 연민의 감정을 나 같은 아이들을 잘 알아보는데 사용해야지. 어떤 곳을 더 이상 갈망하지 않기 위해선 그곳에 한 번은 다녀와 봐야 한다. 별것 없더라도 한 번은 가봐야 한다. 나는 베토벤에게 다녀와 봤다. 좋았다. 내가 가여울 때 이제 나는 엘리제를 위하여를 연주한다. 연주는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

그 정서를 애거서 크리스티에서부터 베토벤까지 연결하고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된 지금까지 새겨넣은 글에서 우리들의 닮은 모습, 우리 안의 닮은 순간이 보이기도 하겠죠. 여전히 누군가는 피아노 학원 안에서 엘리제를 위하여를 연습하고 누군가는 창문 밖에 있을 테니까요. 일요일엔 언제나 오늘은 박선영의 에세이집 그저 하루치의 낙담에서 내가 가여울 땐 엘리제를 위하여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함께 들으신 음악 첫 번째 곡은 앙드레 가뇽의 오바드 아침의 노래였고요. 두 번째 곡은 클라우디오 지치의 피아노 연주로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였습니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작품번호 64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전해드리죠. 힐러리 한의 바이올린 휴 볼프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0: 맨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작품 번호 64 가운데 2악장 안단테 들으셨습니다. 힐러리 한의 바이올린, 휴 볼프가 지휘한 오슬로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스페인 출신의 프랑스 뮤지션인데요. 플라멩코 뮤지션입니다. 또 영화음악가이기도 하고요. 베르나르도 산도발의 곡인데요. 그가 곡을 쓰고 노래한 세비라는 곡 들어보시죠.
1: Me gusta cantar al aire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빅토르 라슬로와 라울 바스가 함께한 곡이었어요. 프랑스 출신으로 벨기에에서 성장한 가수이자 또 모델이기도 한 빅토르 라슬로. 그 중저음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참 매력적인 가수죠. 빅토르 라슬로가 노래하고 쿠바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싱어송라이터인 라울 바스의 랩이 함께 했죠. 아모레스, 사랑이라는 제목. 원래 뱃삼에 묻혀라는 곡을 아모레스라는 곡을 붙여서 노래했습니다. 편곡을 아주 멋지게 했죠.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우나니오 데 아모르, 사랑의 1년, 1년의 사랑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 원래 니노 페레의 샹송이 원곡인데요. 아넘다무라는 샹송이 원곡이고 이탈리아 가수 미나는 우나노 다모레라는 제목으로 간선에로도 번안해서 불렀죠. 오늘은 루스 가사리 스페인어 버전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노래는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영화 하이힐에서 들을 수 있었죠. 영화 초반에 그 엄마의 히트곡을 드래퀸 아티스트가 립싱크하는 무대에서 들을 수 있었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스페인 출신의 프랑스 플라멩코 뮤지션 베르나르도 산도발의 노래 세비였고요. 이번에는 캐나다의 포크 연주 그룹입니다. 앙상블 폴라리스가 연주하는 스칸디나비아 민요 두 곡인데요. 어느 여름밤에 그리고 누가 바람 없이 항해할 수 있나 두 곡의 접속곡입니다.

두 곡의 연주를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나폴리 칸소네를 대표하는 곡 중에 하나죠. 파시오네, 열정이라는 곡. 이 곡을 그리스의 바이올리니스트 니코스의 전자바이올린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캐나다의 포크 연주그룹 앙상블 폴라리스가 연주한 스칸디나비아 미녀 두 곡, 어느 여름밤에 그리고 누가 바람 없이 항해할 수 있나 였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인데요. 영화음악입니다. 영화 폴터가이스트 OST에서 캐롤 앤의 테마 엔드 타이틀인데요. 제리 골드 스미스의 오리지널 스코어 어린아이들의 코러스가 함께하는 곡입니다.

영화 폴터가이스트 OST에서 캐롤 앤의 테마, 제리 골드스미스의 오리지널 스코어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월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 8일 프랑스 파리 라디오 프랑스 브로드캐스팅하우스 오디토리움에서 펼쳐진 아당 랄룽의 피아노 리사이틀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브람스의 8개의 소풍, 알반 베르크의 피아노 소나타,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21번 등이 연주됩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러웠고 화려한 피아노에서 황금빛이 감도는 생생한 소리를 이끌어냈다. 프랑스의 온라인 클래식 사이트 클래식 툴루즈는 피아니스트 아당 랄룽의 연주에 대해서 이렇게 평했습니다. 아당 랄룽은 특히 브람스와 슈만, 슈베르트의 피아노곡 해석에 있어서 큰 인정을 받고 있고요. 깊은 내면성과 서정적인 감수성을 강조하는 해석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지난 3월 파리 음악회에서는 그가 가장 잘 연주하는 슈만과 브람스, 슈베르트의 곡들을 선보여서 기대가 됩니다. 먼저 이번 파리 음악회 첫 곡으로 로베르트 슈만의 로망스 작품 번호 28-2번 들으시겠는데요. 슈만의 로망스 작품 번호 28을 이루는 세 곡은 로베르트 슈만이 클라라 비크에게 보낸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아직 결혼하기 전에 쓴 이 세 곡의 로망스 중에서도 오늘 들으실 제2번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이중창이라고 슈만이 말했던 곡이기도 한데 나중에 클라라는 임종 직전에 손자에게 이 곡을 마지막으로 연주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하죠. 그만큼 클라라에게도 아주 특별한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로베르트 슈만의 로망스 제2번 F샵 장조 작품 번호 28-2번 들으시겠습니다. 아당 랄룽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로베르트 슈만 로망스 제2번 F샵 장조 작품 번호 28의 2번 감상하셨습니다. 아당 랄룽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지난 3월 8일 파리에서 열린 아당 랄룽의 피아노 리사이틀 실황을 듣고 계신데요. 이어지는 곡은 브람스의 8개의 피아노 소품입니다. 이 작품은 변덕스러운 성격의 카프리치오와 서정적인 성격의 인터메초가 교대되는 식으로 구성된 작품인데 브람스는 이 곡을 통해서 소나타나 변주곡 중심의 초기 피아노 스타일을 벗어나서 성격 소품의 세계로 전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브람스의 소품들은 결코 가볍지 않고 굉장히 밀도가 높죠. 8개의 소품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연주되기도 하지만 전체를 계속해서 연주할 때는 그 흐름이 자연스럽도록 작곡이 됐습니다. 자, 그럼 아당 랄룽의 피아노 연주로 요하네스 브람스의 8개의 피아노 소품 작품 번호 76 전곡 들으시겠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8개의 피아노 소품 작품 번호 76 전곡 감상하셨습니다. 피아노 연주의 아당 랄룽이었습니다. 지난 3월 8일 아당 랄룽이 파리에서 선보인 리사이틀 실황을 듣고 계신데요. 브람스 음악의 진지함 그리고 깊이를 아주 섬세한 터치로 잘 표현해낸 피아니스트 아당 랄룽. 그 다음 곡으로 로베르트 슈만의 노벨레테 8번을 선보입니다. 이 곡은 슈만이 1838년에 작곡한 8개의 노벨레텐 중에 마지막 곡인데요. 매우 극적인 성격의 곡입니다. 본래 이 곡의 제목 노벨레텐은 그 문학 장르인 노벨레를 암시하고 있는데 중편 소설이죠. 말하자면 좀 서사적이고 극적인 성격이 가미된 음악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로베르트 슈만 노벨레테 제8번 F샵 단조 작품 번호 21의 8을 아당 랄룽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노벨레테 8번 F샵 단조 작품 번호 21의 8을 아당 랄룽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3월 8일 프랑스 파리 라디오 프랑스 브로드캐스팅 하우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아당 랄룽의 피아노 리사이틀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피아노 연주를 맡은 아당 랄룽은 프랑스 출신의 피아니스트죠. 지난 2009년에 클라라 하스킬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고요. 2017년에는 클래식 음악의 승리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세밀하고 감성적인 연주를 들려주는 피아니스트로 정평이 나 있는데 독주뿐만 아니라 실내악 연주에도 아주 뛰어나고 그가 내놓은 음반들은 비평가들로부터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로 브람스와 슈만, 슈베르트와 같은 독일 낭만주의 작품 해석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늘 듣고 계신 파리 공연에서는 알반 베르크의 피아노 소나타도 연주합니다. 네, 20세기 작곡가 알반 베르크의 피아노 소나타. 이 곡은 작품 번호가 1번이죠. 그러니까 작곡가로서 첫 번째 출판 작품이고 알반 베르크가 그의 스승 아놀드 쉔베르크의 문하에 있을 때 작곡한 곡입니다. 단악장 형식의 작품이고요. 고전적인 소나타 형식으로 돼 있는 곡이죠. 알반 베르크는 그의 스승 쉔베르크와 마찬가지로 무조 음악을 추구했던 20세기의 혁명적인 음악가였습니다. 음악 작품에서 어떤 한 음의 중심을 두지 않고 12개의 반음 모두를 중요하게 사용하는 그런 무조 음악을 작곡을 했지만 이제 들으실 알반 베르크의 피아노 소나타는 초기 작품이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한 무조 음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낭만적인 성향도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날 20세기 피아노 곡 중에서는 그래도 콘서트홀에서 종종 연주되는 작품입니다. 자, 그럼 알반 베르크의 피아노 소나타 작품 번호 1번을 아당 랄룽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알반 베르크의 피아노 소나타 작품 번호 1번을 들으셨습니다. 아당 랄룽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피아니스트 아당 랄룽은 오늘 듣고 계신 지난 3월 파리 공연 다음 곡으로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B플랫 장조 도시번호 960을 선보입니다. 이 곡은 슈베르트가 마지막으로 완성한 피아노 소나타죠. 죽음을 예감한 작곡가의 쓸쓸함이 묻어나는 이 소나타는 정말 영감 넘치는 곡인데요. 여러 가지 점에서 독특한 곡입니다. 특히 이 소나타에서는 트릴 주법이 참 신비롭게 느껴지는데 트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두 개의 음을 교대로 빠르게 연주하는 일종의 장식음이죠. 그래서 이제 악곡의 핵심이 아니라 장식음으로만 여겨지지만 이 소나타에서는 상당히 의미심장하고 중요하게 들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럼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B플랫 장조 도이치 번호 960, 1악장 몰토 모데라토, 2악장 안단테 소스테누토, 3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콘 델리카테짜, 4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감상하시겠습니다. 아당 랄룽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B플랫 장조 도이치번호 960을 감상하셨습니다. 1악장 몰토 모데라토, 2악장 안단테 소스테누토, 3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콘 델리카테짜, 4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까지 전악장 모두 들으셨는데요. 섬세하고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가 참 돋보였죠. 피아노 연주의 아당 랄룽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난 3월 8일 파리 라디오 프랑스 브로드캐스팅 하우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아당 랄룽의 피아노 리사이틀 실황을 듣고 계신데요. 정교한 터치로 슈베르트의 소나타 연주를 선보인 아당 랄룽. 이번 공연에서 청중의 커튼콜이 계속돼서 두 곡의 앙콜곡을 선보입니다. 이제 그의 앙콜 연주 들어보시겠는데요. 먼저 브람스의 인터메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117의 1번 들어보시고 이 곡에 이어서 슈베르트의 6개의 악흥의 순간 도이치 번호 780 중에 제 2번 들으시겠습니다. 아당 랄룽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피아니스트 아당 랄룽의 앙콜 연주 들으셨는데요. 앞서 브람스의 인터메조 이플레장조 작품 번호 117의 1번에 이어서 방금 슈베르트의 6개의 악흥의 순간 도이치 번호 780 중에 제2번이었습니다. 오늘 FM 실황음악에서는 지난 3월 8일 프랑스 파리 라디오 프랑스 브로드캐스팅 하우스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아당 랄룽의 피아노 리사이틀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사주에 대해선 잘못 알려진 사실이 꽤 많다. 대표적인 게 맹수에 쫓길 때 땅에다 머리를 묶고 제 눈만 가리며 안심한다는 속설이다. 그 속설 때문에 타조 증후군이라는 말도 생겼다. 당장의 문제를 우선 회피하고 보는 태도를 꼬집는 거다. 하지만 타조는 시력이 인간의 20배가 넘는 25.0이다. 발도 빠르고 발차기 힘도 세다. 덕분에 멀리 있는 맹수도 쉽게 보고 도망도 전속력으로 쉽게 간다. 그런데도 타조 증후군의 주인공이 된 건 타조가 땅에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쉬는 걸 오해해서다. 나의 휴식도 누군가의 휴식을 바라보는 내 마음도 당장의 문제를 회피하려는 타조 증후군으로 오해하지 말 것. 멀리 보고 강하게 달리기 위한 좋은 에너지 비축이었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혁입니다.

깡돌루브의 오베르뉴의 노래, 그 중에서 2번 목동의 노래 바일레로, 소프라노 마비스 마틴의 음성, 장제크 깡토로프가 지휘하는 오베르뉴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일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931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콩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에 오랜만에 오늠데이로 함께 하겠습니다. 왜 오늠데이를 일요일에 함께 할까요? 일요일의 자음 모두 이응입니다. 그리고 오늠의 자음 모두 이응이죠.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편안하게 일요일 밤 음악으로 뭔가 생각할 것들이 있으면 생각해 보시고, 또 읽을 책들, 못다 읽은 책들이 있으면 함께 읽으면서 편안하게 두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의 동네 이름인데요. Sunday in 카드리오르그의 일요일이라는 곡입니다. 벨기에 출신의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 프란시스 고야의 연주입니다.

둘 다 제가 가본 곳이군요.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 이브 디데이의 곡 오파크 몽소, 파리 개선문 근교에 있는 공원 이름이죠. 몽소 공원에서 알렉상드르 따로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전에 들려드린 음악, 이 핀란드 사람들이 술 사러 가는 곳이 바로 이 에스토니아 탈린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탈린의 동네 이름이 있는 음악, 썬데이인 카드리 오르그, 벨기에 출신의 기타리스트 프란시스 고야였습니다. 이어서 비발디의 플루트협 주곡 3번 디장추, 리용번호 428, 홍방울스의 전악장입니다. 알레그로 칸타빌레, 알레그로, 오렐 니콜레의 플루트, 임무지치가 함께합니다.

비발디의 플루트 협주곡 3번 디장추, 리용번호 428, 홍방울새 전악장이었습니다. 오렐리 콜러의 플루트, 이무지치가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라두루프의 피아노 연주 준비했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1번 C장추, 작품 53, 발스트 사인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콘브리오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1번 C장조 발트스타인 중에서 1악장 라두루프의 피아노였습니다. 생상스의 동물의 축제 중에서 백조 보내드립니다. 세바스티안 꼼베르티의 첼로, 미리암 키오의 하프입니다.

생상스의 동물의 축제 중에서 백조, 세바스티안 콤베르티의 첼로, 미리암 키오의 하프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예술 속의 클래식, 오늘은 발레 전공 작가입니다. 정옥희의 책 진화하는 발레 클래스 중에서 우아함에 대한 이야기 함께합니다.

우아함은 고상하면서 기품 있는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고상하고 기품 있는 척하는 가식과 위선적인 태도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빈정거림이나 경멸의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화하는 발레 클래스 책에선 우아함은 사람의 외모에 대한 찬사, 그러니까 귀여움과 아름다움 혹은 날씬함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보다는

올바르게 처신하고 타인을 대하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우아함의 유래를 이렇게 말합니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귀족들은 우아함을 찬미하고 이를 귀족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로 여겼습니다. 16세기 이탈리아의 시인이자 외교관인 발데세르 카스틀리오네는 지속적인 교육과 노력을 통해 말과 행동, 자세와 움직임이 우아해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동시에 그 노력이 너무 드러나지 않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책에 의하면 귀족 사회에서 우아함을 드러내고 또 얻는데 가장 중요한 활동은 춤이었습니다. 춤을 출 때 동작을 잘 외워서 실수 없이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우아하고 풍성하며 덕성이 넘칠 때 귀족답다고 봤습니다. 오늘날의 발레는 귀족들이 추고 익히던 춤과는 많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우아함만큼은 한결같이 꾸준히 추구해온 특징입니다. 그러니 우아함을 익히려면 발레를 배우거나 발레에서 가르치는 기본 동작을 일상 속에서 계속 연습하면 됩니다. 그런 기본 동작으로 책은 피에르 라모의 춤 교본에 나오는 동작부터 권합니다. 피에르 라모는 18세기 프랑스의 댄싱 마스터였습니다. 그는 춤 교본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춤 동작으로 바로 서기를 강조합니다. 기품 있지만 거만하지 않고

머리를 똑바르고 뻣뻣하지 않게 된다. 어깨를 뒤쪽으로 하면 가슴이 펴지고 몸 전체에 우아함을 더할 수 있다. 팔은 늘어뜨리며 손은 완전히 열지도 닫지도 않는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다리는 쭉 뻗고 발은 바깥으로 향한다.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 중에서 바드드의 미하일 플레트네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예술 속의 클래식, 오늘은 정옥희의 진화하는 발레 클래스 속의 우아함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발레 음악을 한 곡 더 준비했는데요. 아라마차 투리안의 발레 음악 스파르타쿠스 중에서 아다지오입니다. 제임스 골웨이가 훈련 연주 전해드리고요. 정명훈이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얼마 전 마포 아트센터에 내한했던, 집이 코앞인데도 못 가서 속상했던 바로 그 보컬리스트 리사 오노의 음성이었습니다. 브라질 작곡가 비센테 파이버의 곡 우리를 위해 빌어주셔서 아베 마리아였습니다. 엘가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작품 20 전악장으로 준비했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피아체볼레, 2악장 라르게토, 3악장 알레그레토, 바실리 페트렌코가 지휘하는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엘가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작품 20. 1악장부터 3악장까지 전악장으로 바실리 페트렌코가 지휘하는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파드렙스키의 미뉴엣 작품 14의 1입니다. 필립 엉트르몽의 피아노입니다.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안톤 루빈스타인의 멜로디 F장조 작품 3의 길, 모우라 림파니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그 전에 들으신 파데렙스키의 미뉴엣 작품 14의 길, 필립 앙토르몽의 피아노였습니다. 보자르 트리오가 연주하는 멘델스존입니다. 피아노 3중주 1번 디단조 작품 49 중에 1악장 몰토 알레그로의 아지타토 듣겠습니다.

멘데스존의 피아노 3중주 1번 D단조 작품 49의 1악장 보자르 트리오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독일 바이에른 지방의 자장가입니다. 아바하이츠 붐바이츠 소프라노 루치아 폼입니다.

라몰, 사랑이었습니다. 아리아나 세발의 아르파 연주와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전에 들려드린 음악, 독일 바이에른 지방 재장가 아바하이츠 붐바이츠 소프라노 루치아 폽이었습니다.

Fix You, Coldplay의 음악을 오늘은 크리스 보티의 트럼펫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끝으로 준비한 음악은 이 95년도에 정원영의 2집에 수록된 음악입니다. 예배당 가던 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김종진이 기타 피처링을 맡았고요. 정원영의 음악을 그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겠습니다.

김광민, 정원영을 비롯해서 이 버클리 출신의 뮤지션들이 도약하던 95년도가 문득 생각이 나서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정원영의 미스터 문라이트 앨범에 수록된 예배당 가던 길, 피처링에는 김종진이었고요. 그의 음악 오늘 끝곡으로 남겨드렸습니다. 일요일에 함께한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내일 또 편안하고 좋은 음악들 가지고 여러분 곁에 찾아오겠습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클래식 FM 재즈수첩의 황도코입니다. 오늘 재즈수첩 첫 곡은요, 팬 메서니의 음악입니다. 그가 연주한 워터 컬러즈입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 수첩,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린 팬 메서니의 연주였습니다. 워터 컬러즈 들으셨습니다. 팬 메서니의 기타, 그리고 라일 메이즈의 피아노, 에바르트 베버의 베이스, 댄 고틀리브의 드럼 연주였습니다. 1977년 앨범 워터 컬러즈 가운데서 전해드렸는데요. 어느덧 50년 가까이 흐른 정말 오래전의 음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도 늘 아주 신선한 느낌이 나는 팬 메서니의 연주였습니다. 다음 곡은 바바라 리의 노래입니다. Will I Found My Love Today입니다.

바바라 리의 노래였습니다. Will I Find My Love Today 들으셨습니다. 딕 캐리의 피아노 그리고 캐사멘티의 기타, 엘 홀의 베이스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 수첩은 매주 두 번씩 여러분들과 만나서 한 시간 동안 재즈를 듣고 있습니다. 일요일 0시에 그리고 월요일 0시에 방송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월요일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곡은 첫 음반을 발표한 한국의 색소폰 연주자 곽경진 씨를 소개해드립니다. 그의 첫 앨범 블랙홀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오랫동안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또 한국 무대에 돌아와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곽경진 씨입니다. 그간의 곡들을 모아서 이렇게 첫 음반을 발표했는데요. 오랜 노력이 이렇게 배어있는 그의 첫 앨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블랙홀, 아주 어두운 그런 우울한 감정이 한때 마음속에 일어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이 인생이고 또 음악의 여정이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로 이 곡을 썼다고 합니다. 블랙홀 곽경진의 연주 보내드립니다.

첫 앨범을 발표한 테너 색소폰 연주자 곽경진 씨의 앨범 블랙홀 가운데서 타이틀곡 블랙홀 전해드렸습니다. 테너 색소폰의 곽경진, 그리고 기타의 폴 J.B. 리, 그리고 피아노의 강재훈, 베이스의 이준삼, 그리고 드럼 연주의 김홍기였습니다. 다음 곡은 얀 가발에게 연주입니다. 퍼커션 연주자 메릴린 메주어가 함께했습니다. 레드 윈드입니다.

얀 가발에게 연주였습니다. 그의 작품 레드 윈드였습니다. 소프라노 색소폰과 키보드 연주의 얀 가발에 그리고 퍼커션의 메릴린 메즈어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 수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명 오르간 연주자이자 또 소울 재즈의 대표주자였던 잭 맥더프의 음악을 듣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의 앨범 한 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실 잭 맥더프의 앨범은요, 색소폰 연주자 데이빗 페테드 뉴먼과 함께한 1968년 앨범입니다. 더블 배럴드 소울,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악 한 곡 전해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리듬 앤 블루스 히트곡이죠. 써니, 잭 맥더프와 데이빗 뉴먼의 연주입니다.

잭 맥더프와 그리고 데이빗 뉴먼의 연주였습니다. 써니 보내드렸습니다. 데이빗 뉴먼의 알토 색소폰 그리고 레오 존스 그리고 데니 터너 두 사람이 플루트 반주를 넣어주었고요. 잭 맥더프의 오르간 그리고 멜빈 스파크스의 기타 에이브 블랜싱게임의 드럼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탄생 100주년의 인물 잭 맥더프의 음악을 듣는 시간 오늘은 1968년 애틀랜틱 레코드에서 녹음이 된 데이빗 패테드 뉴만과의 앨범입니다. 더블 배럴드 소울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잭 맥더프는 1961년 데뷔를 하면서 프레스티지 레코드와 계속해서 여러 장의 음반을 녹음했는데요. 결국 1966년도에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바로 애틀랜틱 레코드와 계약을 맺고서 1년의 앨범들을 또 녹음하게 되는데요. 그 점은 이 프레스티지 레코드라고 하는 물론 두 음반사 모두 다 독립 음반사입니다만 애틀랜틱 레코드는 훨씬 더 규모가 커진 그런 음반사죠. 재즈뿐만 아니라 리듬 앤 블루스를 함께 녹음했던 그 대표적인 독립 음반사였는데요. 잭 맥더프는 그곳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보다 어떻게 보면 몸값이 높아진 자신의 그 위치를 보여줬던 새로운 계약이었습니다. 함께 녹음을 했던 이 데이빗 뉴먼은요, 보통 Fathead라고 하는 또 재미있는 그 미들네임이 이렇게 함께해서 불려지는 색소폰 연주자죠. 바로 그 유명한 레이 찰스 밴드의 색소폰 연주자였고요. 당시에 이 레이 찰스는 다른 음반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만 계속해서 데이빗 패테드 뉴먼은 독립적으로 애틀랜틱 레코드와 계약을 연장하면서 물론 레이 찰스와 함께 밴드 활동을 했습니다만 독자적으로 또 재즈 연주를 녹음했던 그런 명색소폰 연주자였습니다. 재즈뿐만 아니라 블루스 또 리듬앤블루스 다양한 음악들을 연주했던 데이비드 패테드 뉴만은요 그런 점에서 잭 맥더프와 아주 음악적으로 일치하는 어떤 그런 음악성을 지니고 있었고요.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이 써니와 같은 곡은 당시에 이 재즈 뮤지션들이 거의 연주하지 않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1966년도에 이 바비앱이 발표해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리듬앤블루스 곡이었는데요. 잭 맥더프와 데이빗 패테드 뉴먼은 과감하게 이 곡을 자신들의 레퍼토리로 삼아서 이 앨범에 녹음을 했고요. 역시 좋은 반응을 얻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잭 맥더프는 역시 소울 재즈의 기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데이빗 패테드 뉴먼과 함께 녹음한 더블 배럴드 소울 가운데서 한 곡 더 보내드립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작곡한 곡입니다. Untitled Blues 잭 맥더프와 데이빗 뉴먼의 연주입니다.

잭 맥더프와 데이빗 뉴만의 연주였습니다. Untitled Blues 두 사람의 작품 들으셨습니다. 데이빗 페테드 뉴만의 알토 색소폰 그리고 잭 맥더프의 오르간이었고요. 기타에는 멜빈 스팍스였는데요. 잭 맥더프가 조지 벤슨에 이어서 또 발굴한 오르간 트리오에 아주 적합하게 있는 그런 또 명 기타리스트의 연주가 이때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럼 연주에는 에이브 블랭슨 게임이 함께했던 쿼텟 연주였습니다. 탄생 100주년의 인물 잭 맥더프의 음악을 듣는 시간 오늘은 색소폰 연주자 데이빗 뉴만과 함께했던 1968년 앨범 더블 배럴드 소울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탄생 100주년의 잭 맥더프의 음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 수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패기리의 노래입니다. The Shining Sea입니다.

패기리가 부른 그녀의 곡 The Shining Sea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음악 한 곡 더 보내드렸습니다. 피아니스트 리앤 레조우드가 연주한 존 콜트레인의 곡 After the Rain 오늘 재즈추첩의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두 음악을 끝으로 오늘 재즈추첩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재즈추첩은 다음 주에 또 좋은 음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도커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삶에서 그에게 가장 다정했던 사람을 꼽으라면 동생 테오를 제외하고 이 사람을 꼽을 겁니다. 아를레 우체부 조세프 룰랭.

말이지요. 고흐가 귀를 자르고 병원에 실려갔을 때, 모두가 그를 피할 때도 유일하게 곁을 지키며 보살펴준 사람이 룰랭이었습니다. 그런 룰랭이 마르세유로 전근을 가게 된 것은 고흐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식이었다고 하죠. 고흐가 우체부 룰랭의 유화 초상화를 6점이나 남긴 건 그가 대가 없이 모델이 되어준 고마움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가 떠난 뒤 밀려온 지독한 그리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6점 중 3점의 초상화는 룰랭이 떠난 뒤 텅 빈 노란 집에서 오직 그리워하는 마음만으로 그린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외면할 때 다가와 곁을 지켜주었던 우체부 룰랭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다정했던 하루였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아쉬운 마음으로 맞이하는 일요일 저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6월 14일 일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빈센트였습니다. 돈 맥클린의 노래를 오늘은 미국의 재즈 기타리스트인 잭 제스로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이탈리아 작곡가 가이타노 브라가의

0: 곡 천사의 세레나데, Angel's Serenade 였는데요. 김지연의 바이올린, 박종호의 기타와 노현석의 비올라, 김한님의 첼로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하와이 출신의 가수죠. 이스라엘 까마까위 월레. 38살의 나이로 안타깝게도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가수죠. 그 큰 몸집에 작은 우쿨렐레 하나를 들고 연주하면서 미성으로 노래하는 가수 이스라엘 카마카위 워올레가 노래하는 두 곡의 접속곡 Somewhere Over the Rainbow, What a Wonderful World입니다.
1: KBS 선수 가비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두 곡 모두 메들리 곡들이었어요. 방금 들으신 곡은 멕시코의 싱어송라이터인 아르만도 만사네로의 곡들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피아니스트 라울 디 블라시오의 음반에서 전해드렸는데요. 멕시코의 아르만도 만사네로가 자신의 세 곡을 이어서 노래했습니다. 먼저 꼬모 요테아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노세뚜, 당신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리고 보르데바 호델라메사, 탁자 아래에서 이렇게 세 곡, 멕시코의 라틴 볼레로 곡들인데요. 이 아르만도 만사네로의 곡들은 주로 루이스 미겔의 노래로 많이 전해드렸었죠. 오늘은 원곡자의 목소리로, 그리고 라울 디 블라시오의 그 화려한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하와이 출신의 가수 이스라엘 카마카위 워올레가 노래한 두 곡, Somewhere Over the Rainbow, What a Wonderful World, 잡석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영화 두 편에서 들을 수도 있었던 곡이죠. 조 블랙의 사랑, 또 Finding Forrester, 많은 분들이 보셨을 두 영화에서도 들을 수 있었던 노래였습니다. 이번에는 전재덕의 하모니카 연주인데요. 편지입니다. 가수 김광진의 노래죠. 가사는 그의 아내가 썼는데요. 부모님의 반대로 가슴 앓이를 했던 시절의 마음을 담은 가사가 아주 애절한 곡이었죠. 이 곡 전재덕의 하모니카 연주로 들어보시죠. 편지입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After You've Gone이었어요. 1910년대에 발표됐던 곡인데요. 이 곡 오늘은 사이먼 레틀이 지휘한 런던 심포니에타의 연주, 그리고 하이테너, 제레미 테일러의 목소리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독일 곡이었죠. 원래 마를레네 디트리히가 불렀던 노래였는데요. 그녀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에서 불렀던 곡. Ich bin von Kopf bis Fuß auf Liebe eingestellt.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노래한 곡이죠. 이 곡을 오늘은 독일의 재즈 빅밴드 팔라슈트 오케스터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전에는 전재덕의 하모니카 연주로 김광진의 곡 편지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아르헨티나의 작곡가 호르헤 카르도소의 밀롱가를 라파엘 카르도스의 기타, 페드로 마세두의 더블 베이스 연주로 들어보시죠.

방금 들으신 곡은 조지 마틴의 곡이었습니다. 비틀스의 프로듀서이자 매니저였죠. 그가 기타와 현악 사중주를 위한 모음곡 Three American Sketches를 썼는데요. 그 가운데 두 번째 곡 Old Boston이었습니다. 요란 솔시아르의 기타, 마츠 런딘이 지휘한 웨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그 전에는 호르헤 카르도소의 밀롱가, 브라질의 두 뮤지션 라파엘 카르도즈의 기타, 베드로 마세두의 더블 베이스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9번 E플랫 장조 쾌헬 271 쇼넘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전해드리죠. 안드라스 시프의 피아노, 샨도르 베그가 지휘하는 잘츠부르크 카메라타 아카데미카 데 모차르테움의 연주입니다.

이 곡에는 젊은 남자라는 의미의 프랑스어 부제가 붙어있죠.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9번 E플랫 장조 쾌헬 271 쇼넘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안드라스 쉬프의 피아노, 샨노르베그가 지휘한 잘츠부르크 카메라타 아카데미카 데 모차르트음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 매일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매주 일요일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는 책 읽어드리는 시간, 일요일엔 언제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와 소설, 에세이, 그리고 그림책도 읽어드리는 시간. 오늘은 그저 하루치의 낙담이라는 에세이집을 책꽂이에서 꺼내봅니다. 박선영의 에세이집 그저 하루치의 낙담에는 주황빛 띠지가 둘러있는데 거기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잘 살고 싶어서 비관한다. 낙담한다는 것은 생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다. 낙담이 비관주의자의 것이거나 실패자의 습관이 아니라 생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시선이 근사하죠. 그저 하루치의 낙담이라는 제목도 많은 것을 품고 있어서 책을 펼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합니다. 얇지 않은 에세이집이고 그 속에 든 글이 제법 긴 편인데요. 책 속의 글 중에서 내가 가여울 땐 엘리제를 위하여라는 글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도 자기 연민이 있다는 걸 깨닫고 깜짝 놀랐던 순간을 분명하게 기억한다. 당시 문학 담당 기자였던 나는 책더미로 가득한 난장판의 책상 앞에 앉아 어떤 책을 지면에 소개하면 좋을지 집중 검토 중이었다. 유력한 몇 권의 후보 가운데 애거서 크리스티 자서전이 있었다. 서문을 지나 첫 챕터, 무심코 읽은 첫 단락이 무방비의 나를 가격했다. 날카로운 종잇날에 손을 베인 것처럼 문장들이 날 할퀴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행운 중 하나는 바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누리는 것이다. 나는 매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사랑하는 정원과 집이 있었다. 지혜롭고도 인내심 많은 유모가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셨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누리며 훌륭한 부모가 되어주셨다. 지금 생각해보건대 우리 집은 참으로 화목했다. 지금 읽어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저 문장에 나는 뜻밖의 모욕을 당한 것처럼 얼굴이 후끈거렸다. 나는 왜 와락 울음이 쏟아질 것 같은 기분을 느꼈던 걸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행운 중 하나는 바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누리는 것이라는데 내가 왜 울 것 같은 기분인 거지?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까닭 없이 화가 나거나 마음이 상했다면 이유는 하나다. 맞는 말이기 때문이다. 애거서 크리스티에게 분노를 느낀 것은 첫째,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이고 둘째, 나의 어린 시절이 행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 문득문득 서럽고 슬퍼지는가? 찬밥처럼 방에 담겨 하루치의 숙제를 다 하고도 아직 지지 않는 해를 보며 아득했던 기억. 엄마 없는 하루의 길이를 감당할 수 없어 그저 낮잠만 자곤 했던 어둡던 골방의 그 꼬마. 슬픈 아이였던 나는 저 기형도의 시 엄마 걱정을 읽으면 지하철이고 사무실이고 번화가 한복판이고 간에 주저앉아 울지 않을 도리가 없는 그런 슬픈 어른으로 자라난 것이다.

자기 연민이 들이닥칠 때 나는 이제 생각한다. 애거서 크리스티 같은 어린 시절을 갖지 못한 덕분에 나는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다. 결핍은 때때로 우리 인생의 축복이다. 어느 여름에 혹독하게 무더웠던 날, 피아노 학원 대기실에 앉아 아이들의 레슨이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그만 울고 말았다. 아이들이 연주하는 피아노 선율들이 방방마다 쏟아졌다. 그것은 서툰 아름다움의 세계였다. 저희들의 유년 시절에는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구나. 그 순간 어린 시절의 내가 부러움 가득한 잔뜩 주눅든 얼굴로 툭 튀어나왔다. 어린 시절 내가 되고 싶었던 소공녀의 초상은 피아노 학원 가방을 들고 다니며 엘리제를 위하여를 멋지게 연주하는 아이였는데 나는 피아노 학원을 다니지 못했다. 엄마를 조르고 졸라 어렵사리 마련한 학원비를 들고 마침내 피아노 학원에 갔을 때 나는 그러나 크게 낙담하고 말았다. 엘리제를 위하여를 치고 싶었는데 선생님은 바이엘 상권이라는 이상한 책을 펼쳤다. 피아노 학원을 일주일 만에 그만두고 학원비를 환불받으며 엄마는 나의 포기를 아마도 반색했을 것이다. 피아노 학원 신년 연주회를 앞두고 아이들이 연습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피아노 앞에 한번 앉아봤다. 학교에서 배운 새 화음만으로 교회 어린이 예배의 야매 반주자로 활동하기도 했던 나는 나름의 무학의 실력자라는 자부심으로 여러 차례 엘리제를 위하여를 연습해봤으나 그때마다 가족들로부터 힐난만 들었다. 그런데 그날은 두세 번 연습해보니 손가락에 모터라도 단 듯 휘리릭 휘리릭 절로 쳐지는 것이었다. 9살이던 둘째가 물었다. 엄마도 어릴 때 피아노 배웠어? 나는 기쁨에 겨워 가슴을 쑥 내밀고 의기양양하게 답했다. 아니, 엄마는 혼자 연습한 거야. 대단하지? 몇 번이고 계속해서 엘리제를 위하여를 연주했다. 어린 나에게 바치는 헌정곡이라도 되는 양 연주하고 또 연주했다. 나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며 그때의 어린 나를 나는 위로했다. 이제 됐다고, 넌 잘해왔다고, 이제 너의 삶에도 아름다움이 깃들었다고. 영원히 떨치지 못할 이 자기 연민으로 무엇을 할까 생각해봤다.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엽다. 그러니까 이 도려낼 수 없는 자기 연민의 감정을 나 같은 아이들을 잘 알아보는데 사용해야지. 어떤 곳을 더 이상 갈망하지 않기 위해선 그곳에 한 번은 다녀와 봐야 한다. 별것 없더라도 한 번은 가봐야 한다. 나는 베토벤에게 다녀와 봤다. 좋았다. 내가 가여울 때 이제 나는 엘리제를 위하여를 연주한다. 연주는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

무심코 듣는 엘리제를 위하여를 담담한 감정으로는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베토벤에게 다녀온 사람들이 그렇고 여전히 베토벤에게 다녀오는 길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럴 겁니다. 결핍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했다는 건 자주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 정서를 애거서 크리스티에서부터 베토벤까지 연결하고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된 지금까지 새겨넣은 글에서 우리들의 닮은 모습, 우리 안의 닮은 순간이 보이기도 하겠죠. 여전히 누군가는 피아노 학원 안에서 엘리제를 위하여를 연습하고 누군가는 창문 밖에 있을 테니까요. 일요일엔 언제나 오늘은 박선영의 에세이집 그저 하루치의 낙담에서 내가 가여울 땐 엘리제를 위하여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함께 들으신 음악 첫 번째 곡은 앙드레 가뇽의 오바드 아침의 노래였고요. 두 번째 곡은 클라우디오 지치의 피아노 연주로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였습니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작품 번호 64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전해드리죠. 힐러리 한의 바이올린 휴 볼프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0: 맨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작품 번호 64 가운데 2악장 안단테 들으셨습니다. 힐러리 한의 바이올린, 휴 볼프가 지휘한 오슬로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스페인 출신의 프랑스 뮤지션인데요. 플라멩코 뮤지션입니다. 또 영화음악가이기도 하고요. 베르나르도 산도발의 곡인데요. 그가 곡을 쓰고 노래한 세비라는 곡 들어보시죠.
1: Me gusta cantar al aire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빅토르 라슬로와 라울 바스가 함께한 곡이었어요. 프랑스 출신으로 벨기에에서 성장한 가수이자 또 모델이기도 한 빅토르 라슬로. 그 중저음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참 매력적인 가수죠. 빅토르 라슬로가 노래하고 쿠바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싱어송라이터인 라울 바스의 랩이 함께 했죠. 아모레스, 사랑이라는 제목. 원래 뱃삼에 묻혀라는 곡을 아모레스라는 곡을 붙여서 노래했습니다. 편곡을 아주 멋지게 했죠.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우나니오 데 아모르, 사랑의 1년, 1년의 사랑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 원래 니노 페레의 샹송이 원곡인데요. 아놈 다무르라는 샹송이 원곡이고 이탈리아 가수 미나는 우나노 다모레라는 제목으로 간선에로도 번안해서 불렀죠. 오늘은 루스 가사리 스페인어 버전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노래는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영화 하이힐에서 들을 수 있었죠. 영화 초반에 그 엄마의 히트곡을 드래퀸 아티스트가 립싱크하는 무대에서 들을 수 있었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스페인 출신의 프랑스 플라멩코 뮤지션 베르나르도 산도발의 노래 세비였고요. 이번에는 캐나다의 포크 연주 그룹입니다. 앙상블 폴라리스가 연주하는 스칸디나비아 민요 두 곡인데요. 어느 여름밤에 그리고 누가 바람 없이 항해할 수 있나 두 곡의 접속곡입니다.

두 곡의 연주를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나폴리 칸소네를 대표하는 곡 중에 하나죠. 파시오네, 열정이라는 곡. 이 곡을 그리스의 바이올리니스트 니코스의 전자 바이올린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캐나다의 포크 연주그룹 앙상블 폴라리스가 연주한 스칸디나비아 미녀 두 곡, 어느 여름밤에 그리고 누가 바람 없이 항해할 수 있나 였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인데요. 영화음악입니다. 영화 폴터가이스트 OST에서 캐롤 앤의 테마 엔드 타이틀인데요. 제리 골드 스미스의 오리지널 스코어 어린아이들의 코러스가 함께하는 곡입니다.

영화 폴터가이스트 OST에서 캐롤 앤의 테마, 제리 골드스미스의 오리지널 스코어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월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인조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인조명음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들어볼 만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트리오 보헤모의 두 번째 음반이 발매됐습니다. 드문 그런 레퍼토리인데요. 안토닌 라이카의 피아노 트리오 전집입니다. 오늘은 피아노 트리오 2번 D단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볼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현악 4중주 비플의 장조, KL 458, 더 헌트, 사냥, 하겐 4중주단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백은주 명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루드빅 판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A장조 작품 번호 2A 로베르토 프로세자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입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참 좋다라고 느끼지만 이 시대에 이 포르테피아노를 무대에서 듣는다는 건 하나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죠. 음량이 작기 때문에 현대 콘서트홀에서 연주하기도 무리가 있고 또 작은 공간을 찾으면 상업성 문제 때문에 또 난관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차피 어쩔 수 없는 거 음반으로라도 감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A장조 작품 번호 2의 2번 로베르토 프로세다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 오늘 명인조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볼팡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현악 4중주 비블레 장조 퀘엘 458 더 헌트 사냥 하겐 4중주단의 연주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현악 4중주 비플레창조 KL 458 사냥 하겐 4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연주 명음반 매일 장르별로 집중 감상곡 정해놓고 해설과 함께 음악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 협주곡, 화요일 교향곡 관현악곡, 수요일 피아노곡, 목요일 실내악곡, 금요일 성악곡,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들어볼 만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토닌 라이히아의 피아노 트리오 전곡을 신예 단체죠. 트리오 모에모가 발표했습니다. 전작인 스메타나와 슈베르트가 담긴 음반이 대호평을 받았죠. 음반상도 많이 수상을 했는데요. 이번 음반도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내용 들어보니까 상당히 견고하고요. 그리고 구축력이 뛰어난 그런 연주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단단한 연주인데요. 이 라이히아에 대해서 알아보고 살짝 알아보고 음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앙투안 라이히아라고도 부르고 안톤 라이히아라고도 부르고 안토닌 라이히아라고도 부릅니다. 체코 출신인데 여러 곳에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음악 이론가 삼촌 요제프 라이히아한테 음악을 배웠고요. 또 베토벤한테도 공부를 했습니다. 함부르크에서 사색의 나날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1801년부터 빈에 살면서 전쟁을 피해서 1808년부터 파리로 옮기게 됩니다. 나중에 귀화하죠. 1818년부터 파리 국립음악원의 교수가 돼서 제자들을 배출하는데 베를리오즈, 리스트, 프랑크를 가르친 그런 대스승이기도 합니다. 작곡가로서의 오페라의 곡 상당곡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피아노곡 그리고 오르간곡에도 좋은 곡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음악사적으로는 19세기 음악이론의 이 집성자로 유명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좋은 곡을 많이 남기고 있는데 오늘날 듣기는 힘들죠. 이 어떤 의미에서 이 안토닌 라이히아 같은 경우에는 베토벤을 뛰어넘어서 낭만주의와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음악학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고전주의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이 로베르트 슈만의 작품을 연상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수 포함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고요. 이 라이히아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안토닌 라이히아의 피아노 트리오 2번 D단조 트리오 모에모의 연주입니다.

금주의 신보 코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토닌 라이히의 피아노 트리오 2번 D단조 트리오 모에모의 연주였습니다. 여섯 곡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다 좋은 곡들입니다. 한 번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연주 명음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고전음악 전곡 방송 프로그램이고요. 낮 방송, 본 방송,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약간의 편집을 거쳐서 또 재방송되고 있습니다. 새벽에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후반부는 분위기를 바꿔서요.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곡으로 갑니다. 첼로 협주곡 1번, 작품 번호 107, 알리사 바일러슈타인의 첼로, 바블로 에라스 카스타도가 주의하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요즘 여성 첼리스트 가운데는 뭐 대세라고 할 수 있죠. 알리자 바일러슈타인 주목해야 됩니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협주곡 1번 작품 번호 107, 알리자 바일러슈타인의 첼로, 파블로 에라스카스도도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명은지 명음방 오늘 끝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종종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뭔지 안다고 짐작하거나 표정만으로 마음이 어떤지 단정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전히 할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 뜻이 전혀 아닌데 엉뚱한 짐작으로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거죠. 진정한 소통이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기다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소통을 기대해보면서 첫 곡 김보현이 작곡한 우리들의 이야기 아라연의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님의 연주로 너와 함께 들으셨고요. 앞서서 보내드린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라연의 연주였습니다. 방금 들은 두 곡에는 서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다정함이 담겨 있었는데요. 빠르게 흘러간 하루 속에서도 잠시 누군가의 마음의 귀를 기울여보는 여유, 오늘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꼬부라진 부사 늙은이와 건장한 봉강 신성이 함께 구름 낀 산속에 들어가 바위 주변에 손을 잃었네. 둘러앉아 바둑도 두고 침상에 마주 누워 회포를 이야기했지. 또한 조개 늙은이도 있어서 변치 않는 굳은 우정 확인하였네. 조선시대의 성여신의 시 조봉강에게 주다였습니다. 봉강은 조겸, 부사 늙은이는 성여신의 호로 두 사람은 20살 차이에도 오랫동안 우정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에는 산속으로 함께 놀러가서 바둑도 두고 밤새 이야기도 나눴던 거죠. 게다가 거기에는 조개 늙은이도 있었다고 했는데요. 조개는 신점의 호로 신숙주의 증손이면서 성여신의 이모부입니다. 나이, 세대와 상관없이 우정을 나눈 세 사람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박지원 명인의 피리 연주로 여명춘 들려드릴게요.

0: 봄 햇살처럼 맑고도 따뜻한 선율이 천천히 마음에 스며드는 곡이었습니다. 박지원, 명인의 피리 연주로 여명춘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판소리 적벽가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초입부터 의형제가 도원결이 이루는데 그리고 유현덕이 공명선생 찾아가는 데까지 정철호의 소리와 신평일의 북반주로 한편의 이야기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천하 대세가 풍구필하비요. 합구필분이라. 주나라 마렵의 진시황이 통일하고 항고조 황제 인으로 통일하여 400년 집었더니 현재에 이르러 한실이 쇠미하여 사방에 난신적자 구름일도 일어날제 동은 송건이여 북은 조조라. 조조이윤 논지하면 치세지 능신이요 난세지 가능이라. 각설 현덕은 광공장비로 더불어 도원결이 할지 오 백마 피를 내어 삼혈유명세하니 금석같은 그 언약은 유하들도 아는지라.

한나으라 타현이라 우상촌 포미드니 붉은 안개 비준나고 반도화 흐르나 아침 노을 물들었다 계단을 살펴보니 금주를 둘러치우고 오후백마로 지지내면

유현덕으로 장형을 하고 관훈장 중령돼야 장익덕은 아우되면 몸은 비록 삼인이나 마음과 정신은 한 몸이라 이렇다 굳센 결의를 천지신령께 맹서하니 항군적 도탄 중에 만 백성을 구출하여 대입을 이룰진대 구사일생 천신망고 어떠한 난관이 없으리오. 우리 의형제는 동년월일 살기보다 같은 열을 한날 한시 죽기로 맹약하고 피끓은 위국 정렬을 원결이 이루었다. 한 마리 부르나요 풍진이여 듣군다. 당근적은 평난하니 동탁이 일어나고 동탁진을 평정하니 예과을 평정하니 난세관웅 조화만의 협치언지 횡포하고

있나? 그때의 유현덕 관장과 결심하고 한시로를 회복호주 적금과 분투하나 장중에 모사 없어 주야로 하닐러니 뜻밖의 서서 만나 공명을 증거하니 전무후무 제갈공명 와룡광의 복룡이라 초당에 깊이 앉아 상통 천문 하탈길이 구중 팔궤 둔갑장신 흉중에 품었으니 극망구지유인이오 초인간의 체린이라 이렇듯 말을 듣고 유현덕 방기하여 예물을 갖추고 와룡강을 찾아갈 적

진재앙은 팔척이요 얼굴은 과은옥 같고 손주 돌아 보면 두손님 무릎에 끼지 뚜렷한 안저웅이라 정로마 타고 앞서시고 그 뒤에 또한 사람의 날 보니 신재앙은 구철기나 되고 복리는 삼각수 저 용도를 빗겨 들고 적토 마상에 앉았으니 운장일세가 분명하다. 그 뒤에 또한 사람의 날 보니 신재앙은 칠척 오촌이오 얼굴이 검고 제입이 턱상 고린 눈에 사모장창을 눈에다가 번뜻 들고 신문바상에 뚜렷이 앉아

웅이 세상을 모두 다 아나요 내려다보니 입덕일세가 분명하다 그때 넌 어느 된고하니 그난 8년 9초월이라 와.

0: 하시오라. 석병무용 구름속어 잠겨지고 장송은 청고절 푸른 빛을 띄웠더라. 시문에 타다으리요.
1: 동자야 선생 개없이냐? 동자 여짜오대 선생 개없어. 영주의 석광원과 방릉의 최주평과 연암의 맹고유와 매일 서로 버시되어 강호의 배띄우고 일간의 바돌 뒤로 나가신 지 오래이다. 현덕에 이른 말이 선생께서 오시거든 한종실 유황숙이 배우러 왔더니다 잊지 말고 하려라. 신신이 부탁하고 신야으로 돌아와서 일사긴 드문 후에 두 번 다시 찾아간다. 때는 음동설안이라 사풍은 늠늠하고

판소리 적벽가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곡은 강상구 작곡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듣는 젊음에 붙이는 풍경입니다.

젊은 날의 설렘과 고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 찬란했던 어느 순간이 떠오르는 곡이었죠. 강상구 작곡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젊음에 붙이는 풍경 감상하셨습니다.

우리 음악의 작가라고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전문 소리꾼들이 부르던 긴 소리로 경기 12 잡가와 휘몰이 잡가, 서도 좌창, 입창 선소리 같은 것을 포함합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휘몰이 잡가 한잔 부어라를 만나보실 텐데요. 휘몰이란 빠르게 휘몰아간단 말입니다. 해학적인 사설을 촘촘하게 엮어 노래하는데 개화기 무렵 서울에서 활동하던 소리꾼들이 만들어 불렀다고 합니다. 한잔 부어라.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잔 부어라, 두잔 부어라, 가득 수북 철철 부어라. 면포, 잔포, 유리 외반에 대안주 곁들여 초당 문갑 책상 위에 얹었더니, 유리로 만든 쟁반에 면 재질의 고운 천을 깔고 여러 안주를 담아서 풀로 지붕을 엮어 만든 집, 초당 안에 있는 문갑 위에 뒀다고 했습니다. 문갑은 문서나 일상용품을 진열하는 가구죠. 휘몰이 잡게 한 잔 부어라.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술 잘 먹는 유형이 태백이 내려와 반이나 넘어 다 따라 먹고 잔 골렸나 보다. 잔을 골렸다는 건 잔이 비었다는 뜻입니다. 유형과 태백은 모두 술로 유명한 인물로, 유형은 술을 허리에 차고 다니던 중림 칠현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태백은 중국 시인 이백인데요. 스스로 자신을 술의 신선이라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 사설입니다. 기왕에 할 일 없고 할 수 없으니 남은 달, 남은 술, 정든 임 갖추어 가지고 부직군, 작다군이 생찌그랭이 다 따버리고 완월장취하리라. 완월장취는 달을 친구 삼아 오랫동안 술에 취하겠단 말입니다. 부직군, 작다군이 생찌그랭이는 모두 쓸데없는 것을 의미해서 정든 사람, 좋은 자연, 만난 술만 함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럼 휘몰이 잡게 한잔 부어라를 임정란의 소리로 들어보시죠.

회몰이 잡게 한 잔 부어라. 임정란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교민이 작곡한 현에 담은 천년의 소리. 정확 천년 만세를 주제로 한 곡이죠. 가야금 앙상블 담현의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가야금 앙상블 담연의 연주로 현에 담은 천년의 소리까지 감상하셨습니다.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듣는 일이라고 하죠. 라디오가 그래서 더욱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고 바로 답하지 않아도 열린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니까요. 오늘도 우리 음악과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이 향기롭게 채워졌길 바라면서 마지막은 손한별이 작사 작곡한 너와 나의 이야기. 음악대로 가이아의 연주와 노래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아침의 클래쉬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은 헨리 퍼셀의 음악으로 출발합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아테네의 티몬을 붙인 퍼셀의 극장음악 가운데 지적 있는 새들을 모방한 님프들의 노래 들어라 숲속의 가수들이 어떻게 노래하는지 들어보시죠. 소프라노 라쿠엘 안두에사, 카운터테너 필립 자루스키, 크리스티나 플로하르가 이끄는 라루페지아타가 함께 전해드립니다.

헨리 퍼셀의 극장음악 아테네 팀원 중에서 들어라 숲속의 가수들이 어떻게 노래하는지 오늘 아침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라쿠엘 안두에사 카운터 테너 필립 자루스키가 노래했고요. 함께한 단체는 크리스나 플로하르가 이끄는 라르페지아타였습니다. 계속해서 라모가 1724년에 발표한 두 번째 클라브생 작품집 중에서 모음곡 2단조 전해드립니다. 알레망드로 시작해서 크랑트, 지그엉 롱도 일과이, 새들의 노래, 리고동, 뮤제덩 롱도, 텅브랭, 마을의 연인 롱도까지 전곡입니다. 오늘은 피아니스트 마르쉘 메이에르의 조금은 오래된 1953년 연주를 함께 만나보시죠.

장필리 라모의 두 번째 클라브생 작품집 중에서 모음곡 2단조 전곡 감상하셨습니다. 알르망드로 시작해라 빌라주아주까지 연주에는 피아니스트 마르셀 메이에르였습니다. 계속해서 야코반 에이크의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 다프네 띄워드립니다. 프란스 비리현의 리코드 연주로 들어보시죠.

소중한 하루의 기분 좋은 시작. KBS 클래식 FM 새 아침의 클래식. 6월 15일 월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이번엔 바흐의 음악 준비했는데요. 바이올린과 합식 코드를 위한 소나타 3번 2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16입니다. 아다지오를 시작해서 알레그로, 아다지오 마논 탄토, 알레그로의 전악장이고요. 제닌 얀센이 바이올린 연주를 합니다. 제닌 얀센의 아버지 젠 얀센의 합식 코드 연주로 함께 하시죠.

바흐의 바이올린과 합시코드를 위한 소나타 3번 2장초 바흐 작품 번호 1016 전악장을 제닌 얀센의 바이올린, 젠 얀센의 합시코드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인리 비버의 두 대의 트럼펫, 두 대의 바이올린, 바소 콘티누를 위한 오성부 소나타 7번입니다. 바로 그 트럼펫 연주자인 우테 하르트비가 설립한 앙상블 아니마메아의 연주입니다.

하인리 비버의 두 대의 트럼펫, 두 대의 바이올린, 바소 콘티누를 위한 오성부 소나타 7번. 바로 그 트럼펫 연주자 우테 하르트비가 이끄는 앙상블 아니마메아가 연주했습니다. 오늘 새 아침의 클래식 마지막 곡, 17세기 프랑스 작곡가 앙리 그레누랭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기타 모음곡 디장조 중에서 사라방도와 미뉴엣을 브루노 헬스트로퍼의 바로 그 기타 연주로 함께 하시죠.

17세기 프랑스 작곡가 앙리 그레네랭의 기타 문곡 D장조 중에서 사라방도와 미뉴엣을 브루노 헬스트로퍼의 바로 그 기타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로운 한 주 힘차게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밀라노의 한 도메니코의 수도원의 벽화를 그리던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수도원장이 보니 다빈치가 출근해선 그림은 그리지 않고 서서 그림을 노려보기만 하더랍니다. 그러다가 훌쩍 나가서 몇 시간씩 거리를 걷다 오곤 했습니다. 답답해진 수도원장, 후원자 루도비코 공작에게 이 일을 고발했는데 이 이유를 묻는 공작에게 다빈치는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은 그림 전체의 조화를 살피는 중이고 거리를 걷는 것은 그림에 아직 비워둔 가장 악하고 비열한 인상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다빈치가 이렇게 사색하며 그린 그림이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때때로 하던 일에서 벗어나 잠시 휴식을 취하라. 다시 일로 돌아왔을 때 당신의 판단력은 더 확실해질 것이다.

조아킨 로스니의 현악 소나타 1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한 볼로냐 시립극장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훈입니다. 6월 15일 월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때때로 하던 일에서 벗어나 잠시 휴식을 취하라. 다시 일로 돌아왔을 때 당신의 판단력이 더 확실해질 것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술가들에게 남긴 조언입니다. 다빈치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품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라. 그러면 전체가 한

0: 눈에 들어오게 보일 것이고 조화와 균형이 깨진 부분이 어디인지 금방 알아챌 수 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물러서는 게 새로운 관점을 갖도록 도와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출근하시면서, 퇴근하면서, 산책하면서, 운동하면서, 설거지하면서, 그냥 있으면서 출발의 팬과 함께 배경음악으로 삼아 두시면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일에 살짝 도움되지 않을까 싶네요. 6월 15일 월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선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6번, 하차투리안, 스파르타쿠스, 차이콥스키, 예브게니 오네긴 이런 곡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에 있는 시간 3분 백과 이번 주 주제 클라리넷인데요. 오늘은 이조된 악기 클라리넷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1부에 있는 시간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6월의 주제 오선지 위의 월드컵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기 준비했습니다. 1부 맨 끝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2부 순서 한 줄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의 팬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의 팬과 함께의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텐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출발 FM과 함께는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그리고 KBS 애플리케이션 콩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있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조하늘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에는 더위 대비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서 평년 이맘때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2도, 내일과 모레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습한 더위는 아니라서 바람이 드는 그늘에서는 체감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부터 볕도 뜨겁게 내리쬐면서 한낮에는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고요. 또 강한 볕에 대기 오염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오후에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는 오존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어린이나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 32도, 고양과 남양주는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과 광주 31도, 춘천과 대구는 30도가 예상됩니다. 반면 강릉의 낮 기온은 25도, 포항 28도 등 동해안 지역은 30도를 밑돌아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아침까지 중부내륙과 전북, 전남,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중남부 산지와 남부내륙에는 5에서 1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1도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모리스 라벨 볼레로, 프랑스와 자베르 로스가 지휘하는 레시에클 연주였습니다. 서현숙 씨입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2년 전 파리올림픽 전에 파리올림픽 개막식에서 볼레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출발의 팬과 함께해서 하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2024년 7월에 있었죠. 파리올림픽이. 7월, 8월. 만 2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한 적이. 볼레로가 들으셨던 것처럼 예, 시간도 길고 이 선수 입장 같은 것 할 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그 강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최국

중계를 합니다. 그 똑같은 시청자들이 보는 화면과 똑같은 화면을 보면서 해설위원과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5089 쓰는 분입니다. 아침 출근길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오느라 촉촉하게 젖은 몸을 버스에 올라타 창문을 열고 불어오는 바람에 시원하게 열을 식히면서 듣고 있습니다. 본래로. 차로 출퇴근할 때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오늘 아침입니다. 복잡한 머릿속도 정리할 수 있네요. 5089 쓰는 분이었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서 보는 것 오늘 처음 말씀드렸는데 오늘의 한마디로 그런 느낌을 가지셨군요. 다행입니다. 5089 쓰는 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운전해주는 차 타면 좋죠. 버스나 전철 같은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 곡도 버스에서 듣기 참 좋습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6번 바흐 작품으로 1051번 중에서 2악장입니다. 아다지오 마논 탄토 이어서 3악장 알레그로까지 앙투안 타메스티가 지휘하는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의 연주입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6번 바흐 작품으로 1051번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마론 탄토 3악장 알레그로 앙투안 타메스티가 지휘하는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 연주였습니다. 8208 쓰는 분입니다. 놓치면 안 될 경기 추천해 준 네덜란드와 일본 경기 보느라 일찍 일어났더니 바흐가 자장가로 들립니다. 졸려서요. 8208 쓰는 분. 아, 이 경기 보셨군요. 아, 진짜 재밌었죠? 결국 2대2로 네덜란드는 울고 일본이 웃었습니다. 2대2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애쓰셨어요. 경기 보시느라고. 이 현장에 있을 때 느끼는 이른바 체감의 온도는 올림픽과 월드컵을 비교하면 세계 3대 그 메가 스포츠를 올림픽, 월드컵, 세계 육상선수권대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올림픽이 한 100 정도가 된다면 열기가 그리고 그 규모가 월드컵은 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월드컵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그 열기나 체감이라는 것이 붕붕 날아다녀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월드컵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아까 그래서 녹음인지 생방송인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시청자들이 보는 화면을 보면서 이제 해설자와 함께 중계방송을 하는데 그게 살짝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을 보면서 하면 그 현장에 있는 그 감정을 되살리면서 톤도 좀 맞춰야 되고 하는데 이게 쉽지, 생각보단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살짝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 축구 이야기 할 시간입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6월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주제는 6월 5선 지위의 월드컵입니다.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지구촌을 하나로 만들듯 출발의 팬과 함께는 클래식 음악 팬들을 하나로 만드는 5선 지위의 월드컵 준비했습니다. 각 조별 리그 대진표를 따라서 각국의 음악가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조별 리그 F조 죽음의 조입니다. 네덜란드, 일본, 스웨덴, 튀니지가 속하는데 잠시 전 일본과 네덜란드의 경기는 2대2로 끝났습니다. 잠시 뒤에 오전 11시 유럽의 스웨덴과 북아프리카 튀니지가 맞붙습니다. 이 경기는 제가 중계방송을 합니다. 7번 KBS ETV에서 월드컵 통산 14번째로 본선에 진출하는 스웨덴. 전력 면에서 앞서는 듯 보이지만 튀니지도 지역 예선에서 단 한 골도 허용하지 않은 탄탄한 수비력을 자랑하는 팀입니다. 스웨덴과 튀니지의 경기 오늘 오전 11시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스웨덴과 튀니지 두 나라 하면 떠오르는 피아니스트를 찾아봅니다. 먼저 1963년 스웨덴 태생의 롤랜드 펜티넨은 바르크 시대 바흐부터 20세기 리게티까지를 아우르는 피아니스트입니다. 18살에 로열 스톡홀름 필하모닉과 협연하면서 데뷔한 뒤 지금까지 100장이 넘

넘는 음반을 발매했고 특히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어서 대관령 국제음악제를 비롯해 여러 번 내한에 연주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북아프리카 튀니지 출신의 피아니스트 장 마르크 루이즈다. 이 쇼팽 콩쿠르에 입상했던 쇼팽 스페셜리스트이자 지금은 파리 에콜 노르말 음악원의 교수입니다. 튀니지 북부의 항구 도시 비제르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럽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지중해의 풍광과 이국적인 문화 속에서 자라면서 독창적인 감수성을 갖게 됐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일본의 젊은 피아니스트 스미노 하야토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되겠습니다. 어느 편의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먼저 롤란도 펜티넨, 이 스웨덴 피아니스트의 연주로 로베르트 슈만의 판타지 슈티케 환상 소곡집 작품으로 12번 중에서 2번 피상 아우프슈붕, 이어서 쇼팽의 화려한 대왈츠 작품으로 18번. 이 곡은 튀니지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장 마르크 루이사다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월간 유해 기다리 클래식 시간이었습니다. 6월엔 오선지휘의 월드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 프레드릭 쇼팽 화려한 대활츠 작품 번호 18번 튀니지 태생의 피아니스트 장 마르크 루이자다 피아노 연주였고요. 앞서선 로베르트 슈만 판타지스티케 환상 소곡집 작품 번호 12번 중에서 아우프슈붕 비상 이었습니다. 2번 곡이었습니다. 환상소곡집의 롤란드 프렌티넨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시간입니다. 매주 명곡 한 곡 선정해서 지금까지 최고의 감동을 주었던 그 연주자, 청취자 여러분의 그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편식 또는 편식의 유혹이라고 글머리 달아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신청곡 선정된 분께 롤케이크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시곡 오늘의 연주자 소개합니다.

현식의 위옥 연주자 편 이번 주에 제시곡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아이디 크라인의 나르트무시 일명 소야곡 작은 밤의 음악이었습니다. 쾰일번호 525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루이지 피오바노가 지휘하는 아르키디디 알타 체칠리아 죄송합니다. 아르키디 산타 체칠리아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지금까지 모차르트의 아인의 클라인의 나우트무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최고의 감동을 주었던 그 연주자의 이름 저희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편식 또는 편식의 유혹이라고 글머리 달아서 보내주시면 신청곡 선정된 분께 롤케이크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어떤 연주자의 음악으로 찾아올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3분입니다.

때때로 하던 일에서 벗어나 잠시 휴식을 취하라. 다시 일로 돌아왔을 때 당신의 판단력이 더 확실해질 것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입니다. 출발의 팬과 함께 저는 아나운서 이재훈입니다.

마라마자 투리안, 발레 스파르타쿠스 중에서 아다지오였습니다. 바실리 페트렌코가 지휘한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0526 쓰는 분입니다. 아침 일찍 도시락 정성껏 싸서 큰 아이 기숙사에 데려다주고 서둘러 돌아와서 작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니 어느새 바쁜 월요일 아침이 지나갔습니다. 이제야 온전히 저만의 달리는 시간, 출발해 팬과 함께 달릴 수 있어서 더욱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와, 하루 일주일을 진짜 바쁘게 시작하셨네요. 0526 쓰는 참 부지런한 분입니다. 지금 이제 땀 나실 시간 됐겠죠? 0526 쓰는 분 오늘도 행복하게 잘 달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때로 하던 일에서 벗어나서 잠시 휴식을 취하라고.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서 살짝, 아주 멀리 말고 살짝 떨어져서 일을 들여다보는 것도 좋죠. 제가 월드컵 전에 살짝 떨어져서 이 월드컵 일정표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약간 그 이번 월드컵 다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개최국한테는 혜택 비슷한 걸 줍니다. 일정 면에 있어서, 장소와 일정 면에 있어서. 이번엔 개최국이 세 나라여서 멕시코, 캐나다, 미국이어서 그런 점이 좀 눈에 더 확실하게 띄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 1위를 하게 되면 샌프란시스코에서 32강, 16강은 시애틀, 8강은 LA, 이런 일정, 서부에서 다 치러지는 일정이고요. 근데 미국은 그 경우의 수 두 번째도 대비를 해놨습니다. 조 2위를 하더라도 이제 동부로 옮겨서 댈러스와 애틀란타와 캔자스 시티에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별로 이동 거리가 그 얼마 되지 않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 우리가 멕시코한테 밀리면서 조 2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LA, 휴스턴, 보스턴 이렇게 막 그 많이 움직이는 이걸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체코를 이겼고 멕시코에서 중앙수비수 한 명이 빠졌으니까 이렇게 되면 A조

16강도 멕시코 시티 이렇게 됩니다. 한 곳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거죠. 이러면 일명 뻐꾸기 작전, 다른 둥지에다가 알을 낳는 거죠. 우리가 조 1위 개최국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일정을. 그래서 우리가 멕시코와의 2차전 여기서 이기기만 하면 이른바 탕란 작전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강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한 걸음 떨어져서 일정표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보였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느라고. 선물이 있습니다. 공연 선물인데요. 7월 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미하엘 잔데를링과 루체른 심포니 내한 공연에 우리 출발 FM과 함께 듣고 계신 청취자 5상 10분 초대합니다. 이 공연에선 차이콥스키의 예브게니 오네긴 중에서 폴로네즈, 스벨리우스의 교향곡 2번 엘가 첼로 협주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첼리스트 한 재민이 협연자로 무대에 서고 지휘자 미하엘 잔데를링이 루체른 심포니를 이끕니다. 이 공연 직접 가서 보고 싶은 분들은 우리 출발 FM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사연 본문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이번 주 금요일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공연의 레퍼토리 중에서 한 곡 듣겠습니다. 차이콥스키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 중에서 폴로네즈 파브 예르비가 지휘한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 중에서 폴로네즈였습니다. 파브 예르비가 지휘한 라디오 프랑스 피라오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김애리씨 70대 여인들 다섯 호캉스 왔는데 혼자 출발해 팬과 함께 들으려니까 눈치가 보여서 공유할 사람이 없네요. 좋은 건 나누는 게 더 좋습니다만 가끔은 나만의 그 보석도 필요한 법이죠. 다른 사람들 모르는 나만의 골목길, 나만의 오솔길, 나만의 계곡, 나만의 바닷가, 나만 알고 있는 소문나지 않은 밥집, 이런 것 하나 정도 갖고 있으셔야 되니까 친구분들이 모르는 예 그런 계곡 하나 나한테 있다, 밥집 하나 나한테 있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 싫어하실 수 있으니까 예, 너무 크게 틀어놓지 마셔요. 3358 쓰는 분입니다.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다더니 고등학교 졸업한 지 46년이 돼서 그때 그 녀석들이 모여서 이번 주말에 충청북도 제천에 1박 2일 수학여행 가기로 했습니다. 기쁘기도 슬프기도 합니다. 아유, 왜 슬프세요? 아, 이미 하늘로 떠난 친구들이 있어서 예 그러시겠습니다. 그렇게 생각 예 그러시겠습니다. 근데 이름을 참 잘 지으셨네요. 수학여행. 옛날 추억도 나고 사람은 평생 배워야 하니까 그런 여행. 아, 친구 먼저 떠나신 분들 그 생각도 좀 그 하시고 같이 옆에 있는 친구분들하고 추억 생각하시면서 앞으로의 계획도 짜시면서 더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358 쓰는 분의 1박 2일 수학여행 어디 고등학교세요? 출발 FM과 함께가 응원합니다. 우유식빵 교환권 3358 쓰는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중에 몇 분한텐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 백과 시간입니다. 클라리넷의 매력과 특징을 찾아서 클라리넷은 1700년경 처음 개발됐습니다. 초기 클라리넷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리코더와 닮았는데 짙은색 나무 몸체에 손가락 구멍과 키가 몇 개 달려 있었습니다. 이후 19세기까지 키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클라리넷은 점차 안정된 음정과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목관악기 중에선 색소폰과 함께 리드가 하나 있는 홋 리드 악기입니다. 직접 리드를 깎는 오보이스트들과 달리 클라리네티스트들은 대개 완성품 리드를 사서 자신에게 맞게 다듬었습니다. 클라리넷의 큰 특징 중 하나, 2조 악기라는 점입니다. 2조 악기라는 말, 조금 어렵죠? 간단히 말해서 악보에 적힌 음과 실제 소리 나는 음이 다른 악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악보에 도라고 적혀 있을 때 이걸 A조 악기로 불면 라, A요. 라 음이 소리가 나고 B플랫조 악기로 불면 C플랫 이 음이 나는 이렇게 소리가 나는 식입니다. 조가 다른 악기여도 악보에 같은 도가 적혀 있다면 연주자는 늘 같은 운지법을 쓸 수 있어서 무척 편리합니다. 클라리넷 가족 악기 중에선 A 클라리넷과 B 플랫 클라리넷이 가장 널리 쓰입니다. 클라리넷의 매력은 넓은 음역입니다. 저음은 어둡고 탁한 소리, 중음과 고음은 맑고 포근한 소리, 최고음은 날카롭고 쨍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특히 작고 미세한 소리부터 폭발적인 큰 소리까지 강약 표현에 뛰어나고 넓은 음역을 오르내리는 표현에도 적합합니다. 이런 클라리넷의 매력을 잘 보여주는 곡으로 거슌의 랩소디 인 블루를 골라봤습니다. 이 곡의 인상적인 도입부를 들려주는 악기 바로 B플랫조 클라리넷입니다. 저음에서부터 고음까지 단숨에 쭉 올라가면서
음과 음 사이를 농염하고 매끄럽게 글리산도로 연결하는데 사실 이건 리허설 도중에 추가된 겁니다. 클라리네티스트 로스 고멘이 재미로 들려준 것을 거쉬니 그 자리에서 악보로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 놓치지 말고 음과 음 사이를 농염하고 매끄럽게 글리산도로 연결하는 부분, 저음에서 고음까지 단숨에 쭉 올라가는 부분 놓치지 말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쉬니의 랩소디 인 블루, 레너드 본스타인이 지휘하는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조지 거쉰, 랩소디 인 블루,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3982 쓰는 분입니다. 이렇게 멋진 클라리넷으로 한 번도 클라리넷 음색을 내지 못하고 불 때마다 다른 악기 같다는 평을 듣는 8년차 아마추어입니다. 이제 그만 클라를 놓아줘야 할까봐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미사. 3982 쓰는 분 절대 놓지 마셔요. 아까 제가 그 남들 모르는 밥집, 남들 모르는 골목길, 오솔길, 바닷가, 계곡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 외에 하나를 더 갖고 계신 거잖아요. 왜 그걸 스스로 놓으려고 하세요? 절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3982 쓰는 분. 아마추어니까 그렇죠. 아, 멋지세요.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악기를 가까이 하시는 분들.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절대 놓으시면 안 돼요. 3824 쓰는 분입니다. 지난주에 딸과 제주여행 다녀왔습니다. 아유, 좋으셨겠습니다. 아름답고 푸른 제주. 지금 수국의 한창입니다. 추억을 안고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응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님과 함께한 제주여행 오랫동안 기억에 남으시겠습니다. 살짝 앞으로 힘든 일 있을 때 아유 그때 우리 딸과 함께 제주에서 참 재밌었는데 또 놀러 가야지 그 생각하시면 살짝 어려운 일도 눈 감아질지 모르겠습니다. 3824 쓰는 분께 그리고 3982 쓰는 분께 3982 쓰는 분은 클라리넷 놓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희가 받진 않았습니다만 받은 걸로 하고 두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9698 쓰는 분입니다. 한 줄. 베르디의 나부코 중에서 히브리 노예들이 합창 신청합니다. 몇 년 전에 공연장에서 봤는데 그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네요. 그때의 감동을 생각하면서 한 줄 신청곡 남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적어주신 신청곡은 히브리 포로들의 합창이라고 했는데 뭐 포로나 노예나 근데 이제 저희가 노예들로 많이 소개를 해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들려드리겠습니다.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 중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가거라 상념이여 바 펜시에로 솔라리 도라트 금빛 날개를 타고 주세페 스노폴리가 지휘하는 도이체 오퍼 베를리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중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가그라 상념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와펜세로 술라리 도라테였습니다. 주세페 시노폴리가 지휘한 도이체 오퍼베를리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4747 쓰는 분입니다. 낡은 달력 같은 인생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제 생일입니다. 민방위 훈련 사이렌이 울리던 날 평생 그것으로 기억하라고 친구들에게 말했었죠. 자축과 함께 저를 낳느라고 고생한 80대 노모 송순문 여사님께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력을 매일매일 갈아 끼울 수는 없죠. 달력은 필연적으로 낡은 달력입니다. 그게 진리이죠. 거기에 적혀있는 한날 한날 한날에서 한날로 건너가는 그 삶의 시간들 속에서 달력의 무늬가 잡혀갈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4747 쓰는 분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곡입니다. 카를마리아 폰 베버의 피아노 협주곡 1번 작품번호 11번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게라르트 오피츠의 피아노와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이재우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뽀모도로 집중법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1980년대 후반에 이탈리아의 한 대학생이 있었는데 시험을 앞두고 공부에 영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고민에 빠졌죠.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거는 부엌에 있던 토마토 모양의 주방용 타이머였습니다. 그걸 책상으로 가져와서 시간을 맞추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 10분만 일단 집중해봐. 그러다가 15분, 30분, 40분 이렇게 여러 방법을 시도해서 아, 나는 25분이 가장 집중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로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이렇게 25분 동안 집중해서 학습하고 5분 쉬고 이렇게 하는 걸 뽀모도로 기법, 뭐 뽀모도로 집중법 이렇게 얘기해요. 주방용 타이머가 토마토를 닮아서 토마토를 뜻하는 이탈리아어 뽀모도로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아, 집중해야 하는데 좀처럼 집중이 되지 않는 월요일이라면 25분 일하고 5분 쉬는 뽀모도로 기법 추천합니다. 6월 15일 월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이에요.